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가정음악은 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슈베르트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604에 쓰는 분, 지난 6월 4일에 몸이 안 좋다 하셨는데 지금은 다 털고 일어나셨겠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9310 문자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무료로 이용하시는 방법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가정음악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947 쓰는 분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갈루피의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준비해놨고요. 정숙자님께서 사랑하는 소라의 33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 아무악장이나 좋아요. 항상 건강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라님의 33번째 생일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발데설의 갈루피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1악장 안단테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피아노 연주고요.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중에서 3악장 골랐습니다. 피날레 알레그로 첼리스트 요요마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요요마의 첼로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발다살의 갈루피 피아노 소나타 5번 C장조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빈 숲속의 이야기 작품 325 프란츠 벨저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빈 숲속의 이야기 작품 325였습니다. 프란츠 베르저메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판당고입니다.

1896년 스페인의 작곡가 엔리케 그라나도스가 프라도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스페인 출신으로서 진정한 스페인 음악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그는 선배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림 사이를 지나던 그라나도스의 발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스페인 민속 의상을 입은 여성과 남성, 18세기 신분이 낮은 젊은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마조와 마하였어요.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의 표정과 몸짓에는 거침이 없었고 그런 모습을 화폭에 옮긴 이는 화가 고야였죠. 화가 고야의 그림들 앞에 선 겁니다. 그라나도스는 고야의 그림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깊이 탐구하면서 음악으로 옮겨 나갔죠. 이렇게 탄생한 음악이 피아노 모음곡 고예스카스입니다. 고야풍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 작품 안에는 젊은 청춘 남녀의 은밀하고도 정열적인 춤사위도 펼쳐지는데요. 등불이 켜진 선술집 아래서 밀고 당기는 남녀의 미묘한 감정이 흥겨운 리듬을 통해 묘사된 이 음악, 등불 아래 판당고였습니다.

등불 아래 판단고는 고에스카스 모음곡의 세 번째 곡입니다. 고야의 특정한 그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 전반적인 고야의 화풍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그라나도스의 대표작이죠. 판단고는 플라멩코에서 갈라져 나온 민속 춤곡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할 때 추는 춤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상의 남녀가 마주보고 춤을 추지만 아직은 서로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능적인 몸짓을 선보이면서 점차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절제와 열정이 동시에 녹아있는 것이 바로 판단고의 매력이에요. 그라나도스는 희미한 등불 아래 선술집에서 춤을 추는 남녀의 미묘한 감정에 주목하면서 악보 첫머리에 천천히 그리고 리듬감 있게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라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고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극음악에도 등장했는데요. 글룩의 발레음악 돈 후안과 세비야를 배경으로 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판단고를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판단고는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면서 축제 흥을 제대로 돋우는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하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판단고였습니다. 앵리케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둥불 아래 판단고 듣겠습니다.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입니다.

앵리케 그라나도스의 구에스카스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등불 아래 판당고 들으셨습니다.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판당고와 함께 했는데요. 그라나도스가 어떤 예술적 영감을 받았던 작품, 고야의 작품에서 비롯된 작품, 구에스카스 모음곡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판당고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 소개해드린 대로 글루크의 발레음악 돈 후앙 중에서 모데라토 스페니쉬 샤콘느 듣겠습니다.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3막 중에서 행렬이다 가자 이 부분이 판당고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약 3분 37초 이후 판당고 리듬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등장인물들이 6명이나 돼서 좀 소개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피가로, 일데브란도, 나르간젤로, 수잔나, 안나네트랩코고요. 백작, 보 스코우후스, 백작 부인, 도로테아 레슈만, 케루비노의 크리스틴의 셰퍼, 그리고 바르바리나 역의 에바 리바우입니다.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니콜라우스 아르눙크루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3막의 에코 라 마르치아 안디아모 행렬이다 가자 들으셨습니다. 여러 연주자들이 등장했는데 피가로의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수잔나의 안나 네트랩코 그리고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본 글룩의 발레음악 돈 후앙 중에서 이 판단고 리듬이 나오는 모데라토 스페니시 샤콘드 들으셨어요.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이에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판단고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구애를 하면서 추는 춤 그런 분위기 에 리듬을 좀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주 가정 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하겠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공연이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재민의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정교한 사운드가 담긴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들으실 곡이고 엘가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 2악장 렌토, 알레그로 몰토 준비했습니다. 자클린 듀프레의 첼로,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초 작품 85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모데라토, 2악장 렌토, 알레그로 몰토 들으셨습니다. 자클린 듀플레의 첼로,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심히 들었다면 아카펠라인 줄 모를 뻔 하지 않으셨나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 두 팀을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곡 버터플라이, 핀란드의 보컬 그룹 라야톤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얼 그룹이 노래했습니다.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 앤 벤리그, 그랜스카스 리카드렉트, 스웨덴어여서 저도 읽을 줄만 알고 어렵습니다만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김정현님께서 며칠 전에 칼 닐슨 성악곡들 듣고 있자니 리얼 그룹의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도 듣고 싶다고 이렇게 기척을 해주셔서 그렇지 이 곡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정음악 들으시면서 이렇게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샵9310 문자도 좋고요. 저희 게시판, 또 콩 게시판, KBS 플러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유료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기가 좋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템포짓이 없는 1악장,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이먼 스탠디지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쉬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들으셨습니다. 템포 지시 없는 1악장,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사이먼 스탠디지의 바이올린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였는데요.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주름이 펴지는 것 같은, 차곡차곡 다림질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신윤주의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요, 베토벤이 15살 무렵에 작곡한 피아노 4중주,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6 중에서 세 번째 4중주 C장조입니다.

1785년 15살 무렵에 베토벤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고향인 독일 본 궁정 음악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엄격한 아버지의 훈련 아래 일찍부터 음악을 공부했던 베토벤, 이미 고향에서 안정된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꿈 많던 10대 시절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팠던 베토벤은 더 크고 넓은 무대를 상상했죠. 그런 베토벤의 롤 모델은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곡가 모차르트였습니다. 이 무렵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에 심취해서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머릿속에 늘 맴도는 선율들을 모델로 세 곡의 피아노 사중주를 작곡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곡들은 악보로 출판되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1827년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오스트리아 비엔에서는 그가 남긴 악보와 유품에 대한 경매가 있었는데 여기에 피아노 사중주 세 곡에 자필 악보가 등장했죠. 악보 출판업자 도메니코 아르타리아가 경매로 나온 이 피아노 사중주 세 곡을 손에 넣었고요. 이듬해 정식 악보로 출판하면서 이 곡들이 다시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주에는 작품 번호 없는 베토벤 작품이라는 뜻의 기호 WOO로 분류되어서 36번이라는 별도의 번호가 매겨졌어요. 36번으로 묶인 세 곡의 피아노 사중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 3번 C장조입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퀘 296에서 영감을 얻은 곡인데요. C장조의 활기차고 쾌활한 리듬으로 시작해서 서정적인 2악장을 지나 경쾌한 론도 형식의 3악장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베토벤은 훗날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를 작곡할 때 이 사중주에 등장한 음영들을 곳곳에 아주 또 중요하게 사용하기도 했죠. 실력정원 오늘은 15살의 베토벤이 작곡한 세 곡의 피아노 사중주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아다지오 콘 에스프레시오네,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입니다. 2005년 스위스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인데요.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리다 첸의 비올라, 고테 카피송의 첼로입니다.

네, 베토벤, 15살의 베토벤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퀘일 296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 베토벤 피아노 4중주 C장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6.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아다지오 콘 에스프레시오네,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루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리다 첸의 비올라, 고테 카피송의 첼로 연주. 2005년에 이 멋진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했네요. 스위스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실내악 정원 15살의 베토벤의 초상을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요제프 벨프레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라이벌이었다고 하죠. 요제프 벨프. 베토벤이 좀 폭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연주를 펼쳤다면 벨프는 약간 멘델스존, 슈베르트 이런 느낌, 청명하고 정갈하고 질서정연한 그런 연주자였다고 하는데 그가 작곡한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타치아나 샤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제프 벨풀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첼리스트 다비드 게링가스, 피아니스트 타치아나 셰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제프 벨풀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773년에서 1812년까지 3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런던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라흐마니처럼 아주 손도 크고 키도 커서 다른 연주자들은 낼 수 없는 그런 화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는 요제프 벨풀의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 전약, 로마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가 한 무대에선 이른바 3대 테너 공연이었지요. 그날 이후 오페라 아리아는 단지 극장 안에서만 머무는 음악이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축제의 음악이 됐습니다. 공 하나를 따라 언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듯 음악 역시 우리 모두를 같은 감정의 순간으로 데려가곤 하지요. 월드컵은 언제나 승부의 무대이면서 동시에 문화가 만나는 거대한 광장이기도 한데요. 이번 월드컵도 스포츠와 음악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디카푸아의 오 솔레미오, 나의 태양, 테너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피렌체 5월 음악제 관현악단의 연주로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쓰리 테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노래를 불렀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음악회였죠. 그리고 이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아, 월드컵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구나.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는구나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은 A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체코 경기가 가장 먼저 시작될 텐데 아, 떨리고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하면 좋겠어요. 송종희님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우고 오 맑은 태양 들었습니다. 쓰리 테너 흉내로 박수 받던 추억을 떠올리셨다고. 아, 흉내를 내셨다고요. 송종희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월드컵 공이 있어요.

축구공 북중미 월드컵 그 공식 공이래요. 홍보 차원에서 여기저기 회사에서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오늘 정말 딱 손에 들고 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 뒤에 있네요. 자, 네, 월드컵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이죠.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만나봅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오늘도 장혜원의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939년에 태어나 80년 넘게 피아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1세대 음악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낙소스와 수십 장의 음반을 발매한 피아니스트 장혜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장혜원은 1964년 독일 정부가 선발한 한국 최초의 음악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1세대 음악가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 머나먼 한국에서 온 젊은 유학생은 독일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요. 독일 국영방송이 그의 연주를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국비 장학생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책값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오롯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지요. 덕분에 장혜원은 매일같이 거장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 클라우디오 아라우, 알프레드 브랜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연주자들의 무대를 찾아다니며 음악을 배웠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친구들과 모여 밤늦도록 음악 이야기를 나눴고요. 학교에서는 연주 기술만 익히진 않았습니다. 음악의 역사와 철학, 작품이 탄생한 시대까지 공부하며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지요.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희상을 만나 그의 피아노 트리오를 초연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초청 연주를 다니며 독일 곳곳을 여행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음악으로 교류했습니다. 장혜원은 훗날 이 시절을 슈베르트의 슈베르티아드에 비유했습니다. 음악으로 우정을 나누고 음악으로 대화하던 시간이었다고 말이지요. 귀국 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활동과 동시에 연주자로서의 도전도 계속 이어갔는데요. 1980년대 초 일본 카메라타 음반사를 통해 발매한 스카를라티

피아노 소나타 음반은 해외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을 계기로 장혜원은 한국인 최초의 낙소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 장혜원의 연주 들어보시죠.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중에서 네 곡 골랐습니다. 커크 패트릭 번호 9번, 12번, 141번, 147번. 모두 장혜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가운데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커크 패트릭 번호 9번, 128번, 141번, 147번 이렇게 네 곡을 장혜원의 피아노 연주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병열님께서 국비장학생 전설적인 음악가네요 적어주셨고요. 전수영님도 오늘도 또 배웁니다. 배움으로 더위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덥죠. 요즘 점점 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김은희님께서는 월드컵 기간 동안 동글동글한 축구공 차면서 종전을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음악실 함께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공감합니다. 총성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죠. 이란 선수들이 출전을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가 부디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KBS 음악실 계속해서 피아니스트의 전설 독일 유학 1세대 음악가 한국 클래식의 1세대 피아니스트 장혜원의 이야기 이어갈게요.

40대 중반 장혜원은 일본 도쿄 카메라타 음반사에서 스카를라티 피아노 소나타집을 발매했습니다. 1981년부터 2년에 걸쳐 3장의 음반으로 나누어 발표한 이 음반은 음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지요. 장혜원의 세련된 터치와 섬세한 표현력은 낙소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당시 낙소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곡과 뛰어난 연주자들을 발굴해 세계에 소개하는 음반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장혜원은 한국인 최초의 낙소스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집을 시작으로 30장 가까운 음반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중 특히 1987년 발표한 훈멜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우아함과 리스트를 연상시키는 화려함이 공존하는 훈멜의 음악을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이후에도 피에르네 작품집, 바흐 피아노 협주곡집, 이베르 피아노 작품집,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집 등 다양한 음반을 꾸준히 발표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혔습니다. 낙소스와의 인연은 2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때론 낯선 악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작품을 탐구하며 자신의 해석을 더해가는 과정은 장혜원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연주는 영화 속에서도 만날 수 있죠. 영화 툼레이더 또 Catch Me If You Can의 장혜원의 음반이 사용되며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평생 공부하고 탐구하며 음악과 함께 걸어온 시간. 2023년에는 피아노를 시작한 지 80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스카를라티와 피에르네 작품은 물론 우리 동요와 민요를 바탕으로 한 창작곡들도 함께 선보였죠. 오빠 생각, 새야새야처럼 익숙한 선율을 통해 누구나 음악을 즐기고 노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무대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피아노와 함께하고 있는 장혜원. 평생 음악을 나누고자 했던 그의 바람처럼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음악을 나누는 편안한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건반 협주곡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드 에네르지코 2악장 아다지오를 들어보시죠. 장혜원의 피아노, 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카소비아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건반협주곡 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엣 에네르지코,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장혜원의 피아노, 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카소비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상민님께서 바흐는 낭만입니다 말씀하셨네요. 김수성님, 오늘도 화창한 날씨, 피아노 소리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소감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성권님께서 어제 초대석에 출연했었던 여성 연주자님, 또 지난해 거뒀던 뭐 콩쿨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제가 시작 부분만 듣다가 끝까지 못 들었어요. 적어주셨거든요. 어제 만 16살 첼리스트 이재리 첼리스트와 함께했던 음악실 초대석 시간이었죠. 작년에 쇤펠트 국제현악콩쿨 우승했고 또 유니산 국제콩쿨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오늘 독주회를 앞두고 어제 콩 스튜디오를 찾아왔었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멋진 공연 그리고 감동적인 자리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KBS 음악실 이번엔 슈베르트의 가니메트 도이치번호 544번 전해드릴게요. 소프라노 서예리의 노래 요스판 이메르세엘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가니메트, 도이치번호 544, 소프라노 서예리의 노래, 요스반 이메르셀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크리스탈 같았네요. 가사가 속속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끝곡은 크라이슬러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18번째 변주곡 전해드릴게요. 김서연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합니다.

크라이슬러의 파가니니 주제의 랩소디 가운데 18번째 변주곡 김서연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책을 열면 가장 먼저 서문을 만나게 되죠. 책의 추천사는 남이 있어주지만 서문은 그 책의 저자가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에 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고 있는 사람, 그 책을 쓴 이유를 또렷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서문을 적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국문학자인 서울대 박희병 명예교수는 서문, 책의 안과 밖이라는 책에서 서문을 적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술 활동을 할 때는 책 안에만 잠겨 있다가 서문을 쓸 땐 마침내 책 밖으로 나와서 책 안을 사유하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온 궤적을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면 우리는 그 책의 서문에 어떤 이야기를 적게 될는지가요. 내 인생의 서문을 쓴다는 생각으로 나의 생활을 바깥에서 조망해 본다면 살아가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비제 오페라 까르멘 모음곡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프렐루드 서주였고요. 페리오 색소폰 4중주단의 연주로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면 서문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흐름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아우르는 이야기가 서문에 담겨야겠죠. 사는데 급급해서 놓쳤던 삶의 목적지 같은 걸 새로 발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내 인생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돌아보는 그런 활동? 과정을 겪는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요일은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동기님, 어제 사무실에 화분을 하나 들여놨습니다. 삭막한 공간에 초록초록한 생명체가 하나 들어오니까 일할 맛이 나네요 하셨고, 은희님은 내 인생의 서문이라 전 소중한 사람들 이름을 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사랑했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하셨고, 현숙님께서는 넌 인생의 목적이 뭐야, 최근 드라마 대사네요. 그런 드라마가 있군요. 그리고 형섭님, 로마 황제 스타일. 아, 저의 의상을 말씀하시는 건가? 광택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저의 광택 있는 의상 궁금하신 분들, 혹은 어떻게 생방송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유튜브나 콩으로 그냥 댓글 남겨주시는 거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맨델스존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8중주 E플랫 장조 작품 20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입니다. 디베르티멘티의 연주입니다.

만데스존의 곡에서 스케르초 부분만 쏙쏙 빼서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스케르초였고요. 조지 셸이 지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역시 만데스존의 곡 팔중주 이플란장조 작품 20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였고요. 디베르티멘티의 연주였습니다. 스케르초 악장 들으니까 신나긴 신나네요. 좀 처지려고 했던 그 몸이 좀 생기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2325번 쓰시는 분은 광택나는 로마 황제 스타일로 구경하러 보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옷을 가진 지 어언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입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현숙님께서는 선배 언니가 사위와의 첫 만남에서 물었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대단한 언니죠 하셨는데 또 딸의 배우자니까 인생의 목적 중요하죠. 그리고 창현님 오늘 지현씨 안경도 벗고 화장도 좀 신경 쓰신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안경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 조만간 다시 찾아서 네. 찾았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1129번 쓰시는 분,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언제나 주파수 맞춰놓고 챙겨 듣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참 좋네요. 하셨고 승민님도 지연 씨와 함께 생글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 내 인생의 서문을 표현하자면 소풍 나온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순간을 누릴 수 있었기에 더없는 감사합니다.

감사뿐. 요즘 일상은 감사라는 단어에 꽂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가 당연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7757번 쓰시는 분은 50년도 더 된 고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이면 매일 음악실에 가서 고전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비 내리는 해화동 로터리, 전차가 땡땡거리며 번쩍번쩍 스파크를 일으키며 지나가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는 못 들었던 산뜻하고 상큼한 음악들을 생클해서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아, 그때는 좀 더 장엄한 곡들을 많이 들으셨었나 봐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생상스의 발린 협주곡 3번 비단조 가운데 3악장 몰토 모데라토 에 마이스토소입니다. 롤라 보베스코의 바이올린과 일라리온 이오나스코 갈라치가 지휘하는 루마니아 국립방송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 발린 협주곡 3번 비단조 작품 61번 가운데 3악장 몰토 모데라토 에 마이스토소 였습니다. 롤라 보베스코의 바이올린과 일라리온 이오나스쿠 갈라치가 지휘하는 루마니아 국립방송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아쉽네요. 곡이 끝나는 게. 아, 너무 멋진 연주였죠? 지연님도 원래 좋아하신다고요. 지연님은 정경환님의 연주 음반 가지고 있어요 하셨고요. 명숙님은 토지 서문에 박경리 작가님은 서문 쓰는 게 두렵다. 할 말을 줄이고 또 줄여야 하는 인내심에는 이라고 쓰셨네요. 토지의 그 방대함에 쓰여진 말들의 부담이셨을까요 하셨는데 참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정수만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그게 바로 내공이잖아요. 항목님은 클래식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있어요. 올림픽공원 근처에 사시는 분이 이번에 가을에 선사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같이 달리진 못하지만 응원하고 싶어요. 치매 시어머니 간병하시고 두 아들 키우시고 일도 열심히 하는 드린님 화이팅이라고 진학님께서 안경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하군요. 제가 이렇게 뭘 잘 잃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늘 찾아다니고. 그리고 HJ킴님 차분한 목소리 좋습니다 하셨고 에겔리아님이 지난주에 첫 댓글 올렸는데 소개해 주셔서요. 한국 머무르는 동안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해 볼게요. 지연 씨도 문학 전공이더라고요. 저는 불문학 전공하긴 했어요. 같이 문학도 출신으로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아 제가 중문과를 나왔습니다. 네, 중국어 잘 못하는데 그래서 잘 밝히지 않는데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420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거든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생글 들으면서 머리 식히고 계시다고 하면서 청해 주신 곡인데 9107번 쓰시는 분도 내일이면 기말고사 끝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2학기 강의 준비도 생클과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이거 같이 들어요. 쇼팽의 바카롤 벤노레 작품 60번입니다.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는데 듣고 계셨군요. 시험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 기운 받아서 유종의미 거둘게요 하셨는데 쇼팽의 바카롤 작품 60번이었습니다. 에릭 루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봉용님께서 잘 지내요 에릭 루. 쇼팽 콩쿠르 1위에 빛나는 에릭 루라고 하셨는데 이 콩쿠르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원래도 잘 치는 연주자들이 콩쿠르로서 인증을 받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쇼팽 콩쿠르 1위를 차지했고 또 그 전에는 리즈 콩쿠르에서 우승한 아주 쟁쟁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에릭 루인데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리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에릭 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 중에 듣고 계시다고요? 새벽이라 준비 중인데 오늘은 리스본으로 가봅니다. 블루 세실 코코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리스본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시고 알려주시고. 휴먼님은 생클 유튜브 라이브로 처음 봅니다 하셨고요. 4209번 쓰시는 분. 아 오늘 점심 먹으면서 혼밥하면서 또 이렇게 쭉 함께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8166번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0954번 쓰시는 분도 내일 기말고사 보신다고요. 하루에 한꺼번에 5개 과목을 심포니 연주하듯 보는데요. 연주자처럼 굉장히 긴장되네요. 교실이라는 무대에서 감독 간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필기고사인 만큼 기말고사 교향곡을 무사히 연주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기말고사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희가 신청곡은 잘 저장해 두고요. 이 곡 먼저 드릴까요? 필리포 그라니아니의 육중주입니다. 플루트과 클라리넷, 기타 두 대,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작품이고요. A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콘소르티움 클래식 꿈의 연주입니다.

그라냐니의 6중주 A장조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이어서 들었습니다. 디이터 클리커가 창단한 독일 실내악단이죠. 콘서르티움 클라시쿰의 연주로 들었고요. 경민님이 지현 씨 곡 설명뿐만 아니라 연주 포인트도 자세히 설명해줘서 너무 좋아요. 클래식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 뭔가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부담을 갖고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걸 최대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것만으로도 서로 공감대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즐기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게 이해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예보처럼 오늘 자외선이 심한 날이라고 볼일 보고 얼른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서 싱크 들으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더운 날은 실내가 최고죠. 이번에 들을 곡도 앞선 그라냐니처럼 역시 작곡가이자 또 꽤 유명한 기타리스트였던 또 파가니니의 친구기도 해서 기타의 파가니니다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했던 루이지 레니아니의 듀에트 콘체르탄테 작품 2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토조소 듣겠습니다. 아리우스 듀오 플룻과 또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루이지 레니아니의 듀엘 투 콘체르탄트 작품 23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조소였습니다. 아리우스 듀오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병조님이 이 레니아니와 파가니니가 이제 친구 관계라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맨날 기타는 반주만 하고 바이올린만 주목받는 연주에 불만을 품은 레니아니가 파가니니에게 다음 작곡할 때는 내가 바이올린하고 네가 기타를 맡아 이랬는데 파가니니가 작곡한 곡이 그랜드 소나타라는 곡이죠 하셨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고 레냐니도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고 파가니니도 기타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악기를 바꿔가면서 연주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죠. 아 이런 일화 재밌는 일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클래식 FM PD 출신의 공인회계사인 강성민 작가와 회계법인 컨설턴트 윤영산 작가가 함께 쓴 책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오페라 속 주인공들의 사랑과 욕망이라는 주제로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도니자티와 로시니, 모차르트와 베르디, 바그너와 푸치니의 오페라 속 인물들은 어떤 세금 문제를 겪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책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신청해 주세요.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진솔한 사연과 함께 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 굉장히 서정적인 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상 내용은 고향의 기쁨과 평화를 잊지 말고 그곳으로 돌아오라,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아버지 제르몽의 호소가 담긴 곡이죠. 바리톤 레나토 브루조나의 노래와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미넨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내 아들과 헤어져달라고 호소하는 아버지 제르몽의 마음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와 주세페 파타네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한낮의 페르마타에서는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중해서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내나 12시 따뜻한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이야기 속의 괴물들은 대체로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무서운 생김새에 큰 몸집과 큰 이빨로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죠. 그런데 마틴 머리가 글을 쓰고 안나 리드가 그림을 그려 만든 그림책 욕심 괴물에는 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책의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하죠. 욕심 괴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욕심 괴물. 하지만 아무도 이 괴물을 봐주지 않는다면 괴물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힐까요? 책 속의 욕심 괴물은 주목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개울가에서 낮잠을 자던 뱅크스 씨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데요. 괴물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물의 그 속삭임은 뱅크스 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욕심을 일깨웠고요. 더운 한낮에 매일 개울가까지 걸어가기 싫었던 뱅크스는 삽을 들고 물길을 파서 자기 집 앞에 개울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신들도 혼자만의 수영장을 갖고 싶어진 거죠. 마을에 흐르던 개울물은 그렇게 점점 말라갑니다. 아니, 개울물뿐 아니라 들판에 지쳐니던 꽃들도 밤하늘의 별들도 욕심 괴물의 속삭임 한 번으로 사라져가죠. 이 꽃으로 우리 집을 꾸미면 마을에서 가장 멋진 집이 되겠지? 별을 따다 드레스에 붙이면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아보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해지고 싶다는 갈망으로 모두의 즐거움을 자기만의 소유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욕심 괴물은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심.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갈망. 딱 하나만 더 가진다면 내가 더 완전해질 것 같다는 착각. 마음의 물은 구석을 정확히 알고 있던 욕심 괴물은 결국 이 평화롭던 마을을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고요. 벌도 나비도 새도 떠나가서 삭막해진 그곳을 사람들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욕심 괴물은 기뻐하죠. 자신이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제야 괴물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그 근원을 파고들어 보면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고 적어도 남들의 뒤지지 않을 만큼은 뭐든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욕심 괴물이 그렇듯 우리도 누군가의 눈길과 관심을 갈구하는 셈이죠. 책 속에서 사람들의 욕심으로 폐허가 될 뻔했던 마을은 다행히도 제 모습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누군가가 욕심 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듬어줬기 때문인데요. 주목받고 싶은 엇나간 욕구를 잠재우는 건 누군가의 진심 어린 다정과 따스한 위로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피터팬 가운데 Dream With Me 나와 함께 꿈꿔요 였습니다.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와 문재환의 피아노 문태국의 첼로 연주 였습니다. 한다자 페르마타 오늘은 소르베북스에서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마틴 머리가 글을 쓰고 안나 리드가 그림을 그려 만든 책 욕심 괴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과한 욕심이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림책이니까 물론 아이들과 보시면 더 좋겠지만 어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욕심 괴물이 내 귓가에도 뭐라고 속삭이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이 그림책 오늘 생생클래식에서 깜짝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책 욕심 괴물 지금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시면 바로 주소를 여쭤봐야 돼서 문자 메시지로만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으로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식님이 누구나 살기 좋은 생크를 모두가 즐기도록 가만히 둬야겠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9685번 쓰시는 분. 비워내고 채우는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들고 지친 하루의 시작이지만 생생클래식 덕분에 작은 치유를 얻고 있습니다. 생생클래식은 저의 나만을 위해서 비워둔 아주 비밀 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님은 오늘 생일인데 한 시간 뒤에 기말고사 마지막 과목 시험이 있습니다. 얼른 끝내고 생일을 즐기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후련하게 다 마치시고 아주 즐거운 생일을 보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준식님이 해운대 달맞이 길에는 요즘 수국이 만발하는데요. 근데 거기도 가끔 욕심 괴물이 있어서 수국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거기도 욕심 괴물이 살짝 왔다 갔나 봅니다. 아,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신청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 전설 가운데 매직 월츠 함께 하시죠.

멕시코 미녀 시엘리토 린도였습니다. 어여쁜 푸른 하늘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사랑, 나의 소중한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죠. 피닉스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는데 이 곡 푸른꿈님도 기다리셨어요. 이 곡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매직 월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피아졸라의 에스콰로 상어였고요. 페르난도 수아레스 파스의 바이올린과 아사드 듀오죠. 세르지오 오데오 형제, 오데오 형제 아사드 듀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그림체 정말 많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 욕심 괴물이 속삭이는 건 아닌지 그렇지만 욕심납니다 하셨는데 이런 거는 또 욕심 괴물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받는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마음 편히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현님이 멕시코 노래 들어서 그런지 월드컵 예선 승리를 기원한다고 하셨고 아, 5040번 쓰시는 분은 아파트 화단에서 5년 키운 튤립을 퇴근하고 오니까 삽으로 파갔더라고요. 석류가 예뻐서 오가며 보라고 내놨는데 흐흐흐 욕심내셨으니 이제 잘 키우시겠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튤립 가져가신 분들 모처럼 모쪼록 잘 키우시길 바라고 4784번 쓰시는 분 드디어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날씨와도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영천에서 3529번 쓰시는 분도 사연을 주셨네요. 여기는 저수지가 워낙 많아서 여름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거기에 포도 재배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로 열기가 더한데요. 이 더운 때 지현 씨가 진행하는 이 생생 클래식을 통해 듣는 음악은 힐링의 세계로 인도하기에 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 전해드릴게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4중주를 위한 아다지오와 론도 콘체르탄테 F장조 도이치 487번입니다. 페터 루이젤의 피아노, 카를 수스케의 바이올린, 디터 마르 할만의 비올라, 유르난 콥팀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4중주를 위한 아다지오와 론도 콘체르탄테 F장조 도이치 487번이었습니다. 페터 르젤의 피아노, 카를 주스케 바이올린, 디트마르 할만의 비올라와 또 위른 야콥 팀의 연주가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욕심 괴물 청해 주셨는데 저희 당첨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놨습니다. 이미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를 주고 계신 걸로 봐서 연락이 닿은 것 같은데요. 욕심에 허덕이는 제게 필요한 어른 그림책입니다. 욕심이 넘쳐나는 요즘인데 이렇게 그림책을 받기 위해 문자 보내는 것도 욕심일까요? 하셨고 비어냄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는 욕심이 거의 없는데 8살 딸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대략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과한 욕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림책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선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노시관님 어렵게 가입하셨다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월수님은 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산티아고 길 걷는 향수씨 그리고 저 수자매 이제 한 달이 넘어서 곧 콤포스텔라에 도착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너무 무리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뭐 포기하면 포기하시는 대로 또 추억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관리 잘 하셔서 완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 F장조 QL459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크리스티안 베즈위드나우트의 포르테 피아노 고트프리드 폰 데어 골츠가 지휘하는 프라이브루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크리스티안 베즈인헤호트의 포르테 피아노, 고트프리드 폰 더 골츠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이 곡 들으니까 오후 시간이 자동으로 생기발랄해집니다. 상훈님, 그리고 스토넬님도 모차르트 중국 발음 한번 제대로 듣고 싶어요. 모차트라고. 그러게요. 네, 봉용님, 아유 특유의 경쾌함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곡이에요. 그리고 주인님도 지현 씨 음악 즐기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더 업업 되네요 하셨는데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면서 저도 물러갈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언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8번 2단조 라즈모프스키 작품 번호 59의 2를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연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명예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A단조 도이치 번호 784, 데니스 마츠에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의 2단추, 도이치번호 784, 데니스 마츄에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1004, 까르미뇰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연주 좋아하는데 선곡할 때마다 자켓 사진을 보고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켓 사진을 열면 연출이겠지만 바이올린을 가녀린 나뭇가지에 얹어놓고 매달아놓고 사진을 찍은 걸 보고 이게 수억 원이 넘는 건데 이러다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좀 조마조마한데요. 어쨌든 연주는 좋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 위한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존 다울랜드의 라 미아 바르바라 비렐라이의 연주입니다.

존 더블랜드의 라미아 바르바라, 고음악 전문 연주 단체죠. 미렐라이의 멤버입니다. 제이콥 헤링만의 류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라즈모프스키 2번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즈모프스키 2번에 해당하는 곡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1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양식적으로는 완전히 중기 양식에 속하는 곡인데 큰 관점에서 보자면 두 곡 모두 공통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기 양식을 구성하는 두 개의 상반된 면을 양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두 곡 모두 내용이 풍성한 점은 똑같지만 구조가 1번만큼 대규모는 아니죠. 1번은 밖으로 크게 확장되어 있고 2번은 내면적이고 빈틈없이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장 배치는 대체로 전통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나타처럼 2악장에 느린 악장을 두고 3악장을 스케르초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악장에 론도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는 상당히 고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긴박하고 섬세한 정서를 담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곡이 갖고 있는 긴장감 표방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주 단체는 음질 감안해서 저는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8번 2단조 라즈모프스키 작품번호 59-2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8번 2단조 라즈모프스키 작품 번호 59의 2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에 연주했습니다. 오늘 집중감상곡이었고요. 이어서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의 플룻 5중주 2플랫 장조입니다. 보리스 피차이게 플룻 피아티 사중주단이 함께합니다.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의 플룻 5중주 E플랫장쇼, 보리스 비차게 플룻 피아티 4중주단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시원한 곡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술래의 연보 가운데 에스테장의 분수, 조르주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술래연보 가운데 에스트장의 분수 조르주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예주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의 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도 날씨가 어둡고 흐리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졸리거나 우울하고 초조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또 낮 동안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편안한 밤을 준비하는 힘은 낮에 충분히 받은 빛과 그 빛이 만들어낸 세로토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지금 혹시 졸리거나 찌뿌둥하고 살짝 우울하다면 햇빛이 부족해서 세로토닌이 덜 만들어져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뇌라니요. 게다가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서 보낸 낮이 미리 준비해 주는 거라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눈에 어떤 빛과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건 결국 마음이니까 말이죠.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스티비 원더의 You're the sunshine of my life. 그댄 내 삶의 햇살. 지금 날씨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거 맞죠? 오늘 날씨와 제격인 첫 곡이었습니다. 그댄 내 삶의 햇살 같아 때문에 난 항상 당신 주변을 돌죠. 당신은 내가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 그댈 내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둘 거예요. 브라질 출신의 보사노바 가수 세실리아 데일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아, 오늘도 참 햇살이 눈부시네요. 그런데 혹시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에 가리워진 장막 때문에 이 푸른 하늘과 햇볕에 더욱 싱그러워진 녹색의 나뭇잎들을 못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마음이 그러하다면 음악으로 풀어드려야죠. 저녁에는 곳곳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빛나는 날씨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624 쓰시는 분, 오늘도 뇌는 노나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행복함을 느낀다고 노나리 일상인 1인 하셨고요. 아, 이런 사연이 저한테는 햇살이네요. 박묘숙님, 오늘도 기다리다 듣습니다 하셨고, 이승구님, 즐거운 노래의 날개위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허정님은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익산에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다고. 바람 좋고 햇살 좋고 진짜 행복 만땅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조은수님, 세로토닌 풀 충전하는 오후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초록바람 살랑이는 공원 한가운데 지나면서 노날 들으신대요. 이야, 잠시 좀 멈춰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 딴또벨라, 너무나 아름다운.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작품입니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당신의 요람에 요정들이 찾아와 마법으로 그대의 눈동자

홍자의 불을 밝혔네. 별들이 그댈 바라보며 불꽃을 흩뿌렸고 곱슬거리는 머리칼 위를 수놓았네. 야, 이러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 마이클 폴록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작곡가죠. 빈첸조 벨리니의 마렌디 불 콘텐토 내 사랑을 다시 돌려줘. 가사가 아주 절절합니다. 그녀의 고통을 난 무서워하죠. 내 고통보다 더. 왜냐하면 난 그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가사로 마무리 짓는 노래였습니다. 테너 루이스 고메스, 마이콘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 벨리니의 후배격인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가곡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뒤에는 그대가 빠져있겠죠.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가 불렀고요. 마이클 플록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영선님 그리고 장은주님,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었나요? 감기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나아졌나요? 항상 이게 1년 365일 라디오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저한테 가장 큰 재산은 이 목소리일 텐데 더 조심히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번엔 스페인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20세기 작곡가입니다. 호세 마리아 라카예의 아마폴라, 양귀비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양귀비꽃이 한창인 5월, 6월이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양귀비꽃에 비유한 러브송입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그 로맨틱한 노래 부를 때 이 호세 쿠라 테너 음성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1세기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이 만사네로의 노래가 참 로맨틱한 게 많죠. 꼰띠고 아프렌디, 당신이 가르쳐줬죠. 이 노래도 예배는 아니네요. 당신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인생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야, 정말 감동적인 가사의 로맨틱한 노래였습니다. 테너 호세 쿠라의 음성,

전혜령님 계신 곳은 바람이 심상치 않군요. 바람 안에 비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니까요. 저녁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하다, 뭐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멋진 음악에 사실은 그 고개를 펼치게 되니까 그냥 단순한 서커스가 아니라 한 예술 장면 같은, 그렇게 예술로 격상시킨 또 서커스가 바로 이 태양의 서커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가수, 오늘은 디미트라 갈라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광란의 오를란도 중에서 이오 샘브로 아푼토 꾸엘라 아우젤레토, 마침내 자유로워진 작은 새 감상해 보시죠. 델빈 갈루의 알토 음성이고요. 모도 안티코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바로크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8세기 독일 작곡가죠. 정확히 말하면 이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에 활동한 작곡가입니다만 그의 오페라만큼은 네 바로크 냄새가 짙습니다. 요한 아돌프 하세의 아르타세르세 중에서 발리도 일솔레 창백한 태양이었습니다. 요한 아돌프 하세의 오페라 하면 파리넬리가 생각이 나죠. 오늘은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의 집 위에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만나보신 바로크 오페라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광란의 오를란도 중에서 이어 샘브로 아픈토 구엘라 우젤레토, 마침내 자유로워진 작은 새, 델핀 갈루의 알토 음성이었고요. 모도 안티코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조아키노 루시니의 성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밧 마테르 중에서 쿠유스 아니맘 게멘템, 탄식하는 성모의 마음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바르베라,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스타밧 마테르 중에서 두 번째 곡 탄식하는 성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르네 바르베라를 소프라노로 소개했다고 저는 의식도 못했네요. 네, 테너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테너 르네 바르베라의 음성 그스타브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 이럴 때 참 등에서 또 땀 삐질 하는 거죠. 생방송 엄청 티내면서, 그죠? 1114 쓰시는 분, 지금 노나를 듣고 있습니다. 노나를 듣고 있다는 건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노날은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아까 깨레를 들으시면서 이 사연 주셨나 봐요. 음악에 맞춰 탱고를 추고 싶으시다고 오늘 클래식 천일 영화에서 또 뮤지컬 영화 준비돼 있어요. 잠시 또 리듬을 탈 준비를 하시고 아 김혜정님 처음 들어오셨나요? 노래의 날개 위에 처음 들어와 본다. 클래식 채널은 익숙치 않다. 소리가 노래가 예쁘다. 참.

잠깐 머물다. 가셨나요? 잠깐 머물지 마시고 좀 오래 머물러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붙들 코너 이어집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오늘 만나실 작품 로베르트 슈톨츠의 뮤지컬 영화 노래는 끝났다입니다.

세계 최초의 본격 유성 영화로 보통 1927년에 나온 미국 영화 재즈 싱어를 꼽습니다. 이후 할리우드와 유럽에서 유성 영화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193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상업 영화가 유성 영화로 제작됐죠. 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바로 그 시절,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피아노 연주자로 지휘자와 작곡가로 활동하던 50살의 로베르트 슈톨츠는 유성 영화에 매료돼서 독일어권 초기 유성 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슈톨츠가 본격적으로 영화음악 작곡에 나선 게 그래서 1930년경인데요. 바로 그해 독일에서 로맨틱 뮤지컬 영화 노래는 끝났다가 유성 영화로 제작됩니다. 지금은 영화 자체보다 영화에 삽입된 곡들이 더 유명해진 작품이죠. 내용은 유명한 오페라타 디바와 29살에 예편한 뒤 그 디바의 개인 비서로 들어온 남자의 사랑을 그려낸 이야기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티라 몰란트는 유명 오페레타 가수. 어느 날 친구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으로 히트곡을 부르는데 한 남자가 노래를 듣다 말고 홀을 나가버린다. 모욕을 당한 것 같아 티라는 크게 불쾌해하는데 얼마 후 그 남자가 자신의 개인 비서로 들어오면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29살의 가난한 예편 장교 울리히 바이덴아우로 화려한 스타와는 처지도 계급도 전혀 다른 인물. 그래서 처음엔 서로를 경계하지만 함께 일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하지만 울리히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와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티라 역시 자존심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회적으로 더 어울리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울리히는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리히가 부르는 노래 왜 떠나는지 묻지 말라 왜 우는지 묻지 말라 이후 영어로 번역돼서 독일어 원제와 영어 제목을 함께 가진 노래로 알려지게 되죠. 그 노래가 바로 Don't Ask Me Why, 내가 왜 떠나는지 묻지 마세요 입니다.

묻지 마세요. 왜 떠나는지. 지금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사랑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유명한 오페레타 가수와 가난한 예편장교 출신 비서와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로맨틱 유성 영화 노래는 끝났다에서 사랑하는 여자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남자가 부르는 노래 Don't Ask Me Why. 독일어로는 Frag nicht warum ich gehe입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요헨 리더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뭐 독일어로도 영어로도 변함없이 로맨틱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기도 하죠. 오늘 끝곡 또한 로베르트 슈톨츠의 노래 골랐습니다. Wien wird bei Nacht jetzt Jan. 사랑스런 비엔나의 밤. 목요일 노래의 날개위에 끝곡입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삶을 통째로 빨아 널고 싶은 날, 바다, 푸른 바다로 가자. 풀이 죽어 쭈글쭈글해진 꿈에서 시커먼 구조물이 콸콸 빠져나가 삶에서 푸른 물이 펑펑 다시 솟아나올 때까지. 정일근 시인의 바다에서 나는 부활한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삶을 통째로 빨아서 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시인은 바다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꿈도 삶도 바다에 담가 놓고 신나게 밟아서 빨래를 하는 상상을 한다는데요. 그러면 찌든 꿈에서 묵은 때가 다 빠져나가고 삶에서 바다처럼 푸른 물이 솟아날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로 6월 바다는 그 모든 묵은 꿈을 씻어주고 6월 바람은 우리 삶을 다시 향긋하게 말려줄 것 같습니다. 박경은 작곡 6월 초록빛 언덕 앙상블 사이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박영훈 작곡 6월 초록빛 언덕 앙상블 사이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네요. 오늘 풍류마을은 정일근 시인의 바다에서 나는 부활한다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의 찌든 삶을 바다에 담그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다고 말하는 시였네요.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묵은 것들을 지우고 또 말리고 구겨진 꿈도 다림질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쉼이 되면 좋겠네요. 김지선 작곡의 휴 준비했는데요. 쉬다는 뜻의 휴.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 편곡 청산도. 여창가고 개면 개락 청산도를 새롭게 구성한 곡이었습니다. 하윤주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지선 작곡의 쉬다는 뜻의 휴, 국악 앙상블 아란의 연주여 함께 하셨네요.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조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조선 초 문신이었던 강희맹은 이조판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재능을 보고 뽑아 쓰는 일은 예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간사한 자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 사람을 고루 안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조판서는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자리라고 한 것이죠. 강희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서화가였습니다. 세조의 외척으로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기도 했죠. 그는 공손하고 근엄하며 신중한 성품을 지녔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왕의 의중을 헤아리고 왕의 지시를 실행하는 데 충실했죠. 그런 그에게도 사람을 뽑아 쓰는 일은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사직 상소문에서 인사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살펴서 뽑거나 승진을 시키려 해도 인사권을 사사로이 휘두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규정에만 따르게 되고 서류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능력에 따른 인사도 있어야만 조정과 국가가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결과 아닐까요? 사람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따로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강희맹을 통해서 그가 쓴 상소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천년만세, 계면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들으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사이놀이 작곡 동해로부터 함께 하시죠. 윤석영의 오기장구, 이영섭의 태평소와 꽹과리 연주, 이재하의 검은고와 북장단, 신현석의 지인과 재금 연주로 함께 하시죠. 사인놀이의 연주입니다.

아이놀이 작곡 동해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윤서경의 오기장구, 이영섭의 태평서 꽹과리 연주, 이재하의 검은고와 북장단, 신현석의 진과 재금 연주, 사이놀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황병기 작곡 달아 높이곰 함께 하실 텐데요. 경건하게 중중머리, 언머리, 고요하게 휘머리까지 전해드리죠. 황병기의 가야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입니다.

황병기 작곡 달아 높이 곰. 경건하게 중중몰이, 언몰이, 고요하게 휘몰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황병기의 가요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나는 소설이란 이래선 안 된다고 믿었다. 소설이 뭔지 하나도 몰랐던 주제에 아무튼 소설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 분통을 달래기 위해 생애 첫 소설을 피갈겨 썼다. 소설가 박형서의 산문집 뺨에 묻은 보석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소설가가 된 계기를 말해주는 글이었죠. 어느 여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무작정 친구와 가출을 했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짧은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소설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소설은 이래선 안 된다. 이건 이야기도 아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분통을 터뜨리면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첫 번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 첫 소설은 세상에 내놓지 못했고 소설가로 등단한 것은 몇 년 후의 일이었죠. 아무튼 자신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글을 읽고 이건 소설도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망과 순수한 분노 때문이었겠죠. 남이 해놓은 것을 보고 내가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행동에 옮겨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정말로 내가 하는 게 더 나을지 확인하려다가 소설가가 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실망이나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실망이나 분노도 생산적인 감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동열 작곡 풍류도시, 불새출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옛사람들은 위기지학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위기지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스스로 수양하고 이 삶을 다듬기 위한 학문을 뜻하죠. 오늘날에도 이 말을 새겨야 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이렇게 하고 있나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자신만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6월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지였습니다.

0: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트라는 말 속에는 달콤하다, 멋지다, 다정하다, 맛있다 같은 온갖 좋은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단맛이 강한 음식은 몸에 나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혹적인 디저트와 케이크들은 건재하죠. 오후가 되면 달콤한 걸 먹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한다고도 하고 마치 굉장한 영양제라도 되는 것처럼 당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달콤한 것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는 돌체 파르니엔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달콤함이라는 뜻이죠. 달콤한 케이크에 마음이 끌리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한 휴식에도 마음을 내어주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OST에서 베베우 지베르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축복의 삼바, 삼바 다 벤사 전해드렸어요. 슬퍼지는 것보단 기쁜 것이 좋죠. 하지만 아름다운 삼바를 만들려면 약간의 슬픔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삼바가 되지 않죠.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아주 느린 리듬의 삼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완다사, 브라질의 두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완다사와 호베르토 메네시카오가 함께 한 곡이었습니다. 메들리였어요. 네 곡의 메들리였는데요. 사바두 앤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의 토요일, 그리고 리우 더 발사지 우마시다즈, 또 엘라 이 까리오카, 이렇게 네 곡의 접속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계세요. 유가인씨,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을 맛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 네, 돌체 파르니엔테에 대한 이야기, 대화가 쭉 나오죠. 뭐, 이탈리아인들의 뭐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4799번 쓰시는 분은 배추 솎으며 새음 듣습니다. 저 멀리 지리산 천왕봉을 가끔 바라보기도 하면서, 오늘도 새음과 자연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마무리해보렵니다 하셨네요. 또 김경한 씨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다 보면 이보다 아름다운 음악 방송이 있을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저는 신의 커피라 불리는 파나마 게이샤를 내리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입안 가득 피어나는 화려한 꽃향기와 이국적인 과일의 풍미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협주곡처럼 감각을 깨우더군요. 이 아름다운 커피향을 선율에 실어 라디오 넘어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저녁입니다. 아셨네요. 네, 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피향이 이곳까지도 전해오는 것 같은데요. 김경한 씨, 아주 향기로운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보내시면 되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가운데 에어, 쥐선상의 아리아죠. 이 곡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따로가 피아노 솔로로 편곡하고 연주해 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보이케 사페테였죠. 케르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를 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덜란드의 베어딘 스텐베어그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 솔로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차예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월 6일 저희 부부 결혼 12주년 기념일인데 특집 주간이라 어렵다면 그 전후 방송이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 스톡턴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9년 전 해외 취업을 하게 돼서 채 두 달도 안 된 아기와 고양이 세 마리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당시 저는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오지 못했고 남편은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혼자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날이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버텨냈지요. 그렇게 1년이 흐른 2018년에 저희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세상의 모든 음악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뒤늦게 재방송을 들으며 둘이서 울컥 눈물을 쏟았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저희는 두 아이와 함께 빛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곁을 지키고 애써준 남편 윤성은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행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올해로 결혼 12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담긴 노래 이 곡 다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결혼식과 연관이 있는 곡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청하신 곡 결혼 기념을 축하드리면서 전해드리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을 일본의 기타 듀오 데파페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가 뭐 흔히 결혼식에서 많이 듣게 되는 곡이죠.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 결혼 행진곡 이 곡을 노래로 했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가수죠. 영국 가수죠. 미리암 스토클리, 아디에무스의 그 여성 코러스의 리드싱어였던 미리암 스토클리가 노래한 루체 에스페란사였습니다. 빛과 기다림, 빛과 희망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죠.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해주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웨딩 왈츠였어요. 브루르마쉬 프라 레딩엔이라는 그 노르웨이 북부에 있는 지역의 그 마을 이름인데요. 웨딩 마치라는 이 곡을 수산의 룬댕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을 기타 듀오 연주로 들으셨어요. 데파페페의 연주였습니다. 황현호 씨, 미국 디트로이트에 출장 와서 새음 들으니 더 좋네요. 아내가 감기 걸렸다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아내 이란이 사랑하고 기운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멀리서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네요. 황현호 씨 그리고 아내분도 감기 얼른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둘이서 듣던 새음이 이제 셋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오랜 애청자예요.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고 어느덧 출산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부모가 된다는 두려움도 조금씩 생기는 요즘인데요. 그럴 때마다 늘 곁에 있어준 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깨세라세라 그렇게 될 건 그렇게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하고 싶어서 저희 부부의 인생송인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며 행복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곧 만나게 될 아기. 아기도 들을 수 있겠죠, 지금? 네,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하신 곡, 깨세라세라, 코니 프란시스의 노래로 전해드리죠.

게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영어 제목이 그렇죠. 오늘은 이 곡을 코니 프란시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음반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이에요.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인데요. 에바 캐시디의 전설적인 앨범 송버드입니다.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이 송버드 음반은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Over the Rainbow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입니다. 여러 곡이 있죠. Fields of Gold, Autumn Leaves,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담겨 있죠.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천장 한정판 콜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는데요. 이 앨범을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우리가 스팅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거기엔 기타리스트 도미닉 밀러의 지분도 꽤 크겠죠. 도미닉 밀러는 대부분의 일정을 스팅과 함께 연주하고 공연을 하는 데 쏟지만 자신만의 작업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미닉 밀러의 이름으로 발표된 여러 명반이 존재하는데 2003년에 발표한 크로스오버 명반 쉐입스가 대표적이죠. 이 음반 재킷에는 창가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는 도미닉 밀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처럼 거대한 클래식 세상을 그의 기타 안으로 데려온 멋진 음반이죠. 쉐입스라는 음반 속에 수록된 바흐의 음악을 여러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반엔 바흐의 곡만 수록된 건 아닙니다. 바흐의 신성함과 대척점을 이루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도 들어있죠. 짐노페디는 에릭 사티가 1888년에 발표한 피아노 독주곡이고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에릭 사티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래 잊혀졌다가 1963년에 루이 말 감독이 영화 도깨비 불에 사용하면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곡이죠. 도미닉 밀러는 짐노페디를 독특한 분위기로 재해석했습니다. 피아노로 연주되는 원곡이 가진 투명하고 무심한 분위기를 나지막한 아르페지오로 표현하고 있죠. 도미닉 밀러는 이 음반에 바흐와 사티를 함께 수록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완벽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에릭 사티의 음악은 가구음악, 뮤직 나머블레멍, 공간에 그저 존재하는 공기 같은 음악이다. 창가에 앉아 기타를 칠 때 가장 아름답게 스며들 수 있는 음악은 사티의 짐노페디였다. 바흐와 에릭 사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침묵을 통제하는 음악가라는 도미닉 밀러의 분석이 깊고 아름답죠. 도미닉 밀러가 기타로 연주하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미니크 밀러는 이 곡을 연주할 때 테크닉을 절제할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데 에릭 사티의 음악은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죠. 피아노에 비해 음의 지속성이 짧은 기타 연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미니크 밀러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레가토 주법을 사용했고 기타의 줄을 누르는 손가락의 미세한 마찰음까지도 여운으로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스팅은 이 앨범에 굉장한 찬사를 보냈죠. 도미니크 밀러가 연주하는 바흐와 사티를 들으면 음반의 제목처럼 내 영혼의 형태, shapes가 치유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클래식의 엄숙함을 공기처럼 다룬 연주. 도미니크 밀러가 연주한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은 이 곡을 연주한 수많은 편곡 중에서 참 외롭고 따뜻하고 매혹적인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기타리스트 도미니크 밀러가 연주한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스팅과 함께 곡을 썼죠. La Belle Dame Sans Regret, 후회 없는 아름다운 부인이라는 스팅의 노래,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클라우디아 케나의 노래로 전해드리고요.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 함께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도미닉 밀러의 Fourth Wall이라는 1999년 음반의 일본판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6월 1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솔솔 부는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지죠. 제목이 Breezin이었습니다. 조지 벤슨의 기타 연주였어요. 아, 이 시절에 참 잘 어울리는 연주곡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I Love You 포기가 조지 거슈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가운데 이 곡을 니나 시몬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스는 지미 본드 그리고 드럼의 알버트 투치 히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박정현 씨 오늘 반백 생일이라 특별히 세음해서 축하받고 싶어요. 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선영 씨, 평생 가족 먼저 챙기며 늘 나는 괜찮다 하셨던 엄마. 오늘만큼은 엄마가 오래도록 좋아해온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엄마 이름이 불리고 따뜻한 음악 한 곡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 엄마의 칠순 생신상 위에 놓이는 가장 특별한 꽃 한 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엄마, 7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엄마가 덜 참고,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어머니 성함도 써주셨어요. 네, 김세화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곡, 또 신청곡입니다. 496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셨는데요. 오래전 KBS 클래식 FM의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시그널 음악으로 듣고 최애곡이 된 음악입니다. 안톤 루빈슈타인의 멜로디 F장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었는지 아신다면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곡이 시그널로 쓰인 프로그램이 바로 네, KBS 클래식 FM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태어나기 전에 저녁 6시 프로그램이었던 저녁의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5년 전쯤이 되겠네요. 바로 이 시간에 방송되던 프로그램의 시그널이네요. 그때 그 시그널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네, 저도 저녁의 클래식 기억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세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기억하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바로 그 곡. 안톤 루빈슈타인의 멜로디 F장조 전해드리죠. 이 곡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이리나 자이체바의 피아노 그리고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율리 레옌토비치가 이끄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508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스프링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막스 리히터가 비발디의 4개를 리콤포즈한 음반에서 스프링 0 그리고 1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묵스 신디사이저는 막스 리히터 거기에 안드레드 리더가 지휘한 베를린 콘서트 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KBS 클래식 FM의 로고 음악으로 아주 익숙한 곡이죠. 얼마 전 신청하신 분도 있어서 그 전에 청하신 곡과 함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Come Sweet May였어요. 봄을 기다리며 라는 봄의 동경이라는 곡이죠. 쾌헬 596. 이 곡 크로스오버 연주 록밴드 스카이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안톤 루빈슈테인의 멜로디 F장조였습니다. 이리나 자이체바의 피아노 그리고 울리 율리 레이엔토비치가 이끄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인숙 씨, 그리운 시그널 음악이네요. 라고 저녁의 클래식을 기억하시네요. 네. 그리고 9941번 쓰시는 분. 맞아요. 이 곡. 그때도 들었답니다. KBS FM Forever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오랜 애청자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벌써 24년이 됐는데, 네. 그 전부터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작별할 때마다 사랑할 거예요. 절망적일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알아요.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곡 오늘은 라푸사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작은 그 카페 같은 공연장에서 이 세 뮤지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라이브로 녹음한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마리아 크레우자의 목소리, 비니시우스 제모라이스가 또 낭송을 하고 노래도 하고요. 토키뉴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우리 가요의 멜로디죠. 이병우 작곡, 양희은 작사, 그리고 양혜인이 노래했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포르투갈어로 노래했습니다. 이젠 됐어요. Já está 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파두 가수 베빈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곡 에우세이 키부치야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란 걸 난 알아요 였습니다. 마리아 크레우자의 목소리, 비니시우스 지모랄시의 목소리, 또 또키뉴의 기타와 또 후반부에 살짝 들어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간용의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고 연주했죠. L'air du soir, 저녁 바람, 저녁 공기라는 곡. 존 콜만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르크 샤갈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면 흔히 연인, 염소, 바이올린 연주자, 그리고 그의 고향 비텝스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샤갈의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는 서커스도 있었죠. 샤갈은 1910년대부터 생애 말년까지 70년 가까이 서커스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독립된 우주처럼 서커스 연작을 그렸죠. 서커스가 화려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라거나 어린 시절 추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샤갈에게 서커스는 인간의 존재 전체를 비추는 은유였고 예술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무대와 같았기 때문이죠. 샤갈은 어린 시절에 마을을 찾아오던 서커스를 접하고 무척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나타난 기적 같았던 서커스는 그를 사로잡았고 1910년에 파리로 이주한 후에도 유명한 서커스 극장인 시르크 메드가노를 자주 찾게 만들었죠. 당시엔 샤갈만이 아니라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현대미술가가 서커스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죠. 샤갈은 광대와 고개사, 공중근의 연기자들의 몸짓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서커스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세계다. 샤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천막이 세워지고 놀라운 묘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쓸쓸하고도 매혹적인 서커스가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서커스 연작은 화려한 색채로 그려져서 일종의 축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서커스를 매우 비극적인 장소로 이해했다고 하죠. 관객들은 웃고 환호하지만 광대와 고개사는 끊임없이 위험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무대 위의 웃음과 무대 뒤의 불안을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 서커스의 이중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서커스 시리즈에는 광대가 자주 등장하는데 샤갈은 광대를 우스운 인물이 아니라 매우 숭고한 존재로 보았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대가 마치 종교화 속의 인물과 비슷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커스 작품은 축제의 풍경이 아니라 흔들리는 줄 위에서 끝까지 균형을 잡으려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샤갈의 수많은 서커스 작품 중 하나를 화면에 띄워놓고 나는 균형을 잘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헤아려보는 시간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 가운데 베스티 라지우빠 의상을 입어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이 곡 테너 지우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 둘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Tantos Fados Deum Mea Vida 삶은 내게 너무나 많은 운명을 주었다라는 포르투갈의 파두 곡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먼저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남성 파두 가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도가 곡을 쓰고 노래한 Tanto fado ci deu minha vida라는 곡이었어요. 삶은 내게 너무나 많은 운명을 주었다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남성 가수로서 좀 장조의 파두 곡을 많이 쓰고 노래하죠.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린 피아노 듀오 곡, 쿠바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아버지 베보 발데스, 아들 추초 발데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한 라 글로리아 에레스투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보컬 곡을 피아노 이중주로 연주해 주었어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 프랑스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앙상블 디드로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프람스 올로가 연주하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요한 파쉬의 협주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창단된 앙상블 디드로는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로크 앙상블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요하네스 프람스 올러가 창단하고 리드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2월 파리 공연에서는 요하네스 프람스 올러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음악회를 이끌어갑니다. 특히 앙상블 디드로는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프로그램 기획으로 호평을 받아왔고 또 디아파종 노르상 등의 다수의 음반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파리 음악회 첫 곡부터 참신한 곡으로 시작합니다. 바로크 시대 독일 작곡가 요한 프리드리히 파쉬의 협주곡 D단조가 첫 곡으로 연주되는데요. 이 곡은 오보에와 바이올린이 독주 악기로 활약하는 협주곡입니다. 1악장이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반 포디오모프의 오보의 연주, 요하네스 프람스 올로의 바이올린, 그리고 요하네스 프람스 올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요한 프리드리히 파쉬의 협주곡 D단조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프리드리 파쉬의 협주곡 D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반 포디오모프의 오보에 연주, 요하네스 프람솔러의 바이올린, 그리고 요하네스 프람솔러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 파리에서 열린 앙상블 디드로의 공연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인데요. 바흐의 곡들은 대개 그 독일 음악 특유의 진지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협주곡에서만큼은 좀 밝고 화창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들으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다른 바이올린 협주곡보다는 좀 논리적인 구성을 지닌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전 3악장을 요하네스 프람솔로의 바이올린 그리고 그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전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요하네스 프람솔로의 바이올린 그리고 그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요하네스 프람솔로는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또한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맡고 있는 그 앙상블 디드로의 창립자이면서 리더이기도 하는데요. 이어지는 바흐의 곡에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음악회를 이끌어갑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보에 바이올린 현악과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0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이반 포디오모프의 오보에 요하네스 프람솔로의 바이올린 그리고 요하네스 프람솔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보에와 바이올린 현악과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0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보에 연주에 이반 포디오모프, 바이올린 연주에는 요하네스 프람솔로였고요. 요하네스 프람솔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곡에서 오보에를 연주한 이반 포디오모프는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헤바 오케스트라의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난 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공연에서 여러 곡에서 오보에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A단조입니다. 이 곡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필립 보엔이 또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이 곡은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 이렇게 전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프람솔로와 필립 보엔의 바이올린 연주, 요하네스 프람솔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A단조 작품 3의 8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3-8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요하네스 프람솔로와 필립 보엔의 바이올린, 요하네스 프람솔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8일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앙상블 디드로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그 시대 악기로 연주하는 앙상블 디드로. 이번 공연에서 참 조화로운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인데요. 특히 이 곡은 독주 바이올린의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이죠. 1악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세 개 음으로 이루어진 동기를 발전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좀 베토벤을 예견하는 듯한 곡입니다. 그리고 느린 2악장의 친근한 성격도 돋보이고 있죠. 자, 그럼 필립 보엔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필립 보엔의 바이올린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번입니다. 필립 보엔과 요하네스 프람솔로의 바이올린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전악장을 필립 보엔과 요하네스 프람스 올로의 바이올린 그리고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2월 28일 파리 공연 관객 호응이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이번 음악회 앙콜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Ich hatte viel Bekümmernis, 나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가운데 심포니아 감상하셨습니다. 필립 보헨의 바이올린, 이반 포디오모프의 오보에, 요하네스 프람솔러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 파리 라디오 프랑스 브로드캐스팅 하우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앙상블 디드로의 음반 중에서 안토니오 마리아 몬타나리의 협주곡 E플랫장조 작품 번호 1의 6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요하네스 프람솔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마리아 몬타나리의 협주곡 E플랫장조 작품 번호 1의 6 전악장을 요하네스 프람솔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밤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신음을 합니다. 아, 속쓰려. 꿈속에서 한 말인지 입으로 새나온 말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속쓰림을 느끼다 눈을 떴습니다. 왜 속이 쓰릴까?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녘의 깊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지만 꿈속 어디인가에 그대로 놓여 있는 듯합니다. 차근차근 전날 먹은 것들을 생각해보니 전날 저녁 파가 수북하게 올려진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맵싸하게 달달한 파가 뱃속을 뒤집어 놨네요. 아, 속쓰려. 입에서 느끼는 맛과 뱃속에서 느끼는 맛이 다른가 봅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내 몸조차 입과 뱃속이 다르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수인 시곡 내 맘의 강물입니다. 테너 김우경.

김동환 씨, 임원식 곡, 해당화, 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이수인 씨 곡, 내 맘의 강물이었는데요. 테너 김우경의 노래였습니다. 하우기 씨, 김동환 곡,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고진숙 씨, 김희조 곡, 산에서 부르는 소리, 메조 소프라노 황화자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네,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하우기시 김동환고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고진숙씨 김희조곡 산에서 부르는 소리, 메조스프라노 황화자의 노래였습니다. 김수월씨 이상길곡 가는 길,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지금까지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학창시절엔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이름으로 멋진 사인을 만들어 본다. 장차 유명해질 미래에 팬들에게 해줄 사인을 상상하면서. 하지만 그 미래에 하게 되는 사인은 대부분에겐 계약서나 카드의 서명이다. 내가 나를 보증하고 책임지겠다는 내 존재 증명의 1인용 사인일 뿐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 많은 푸른 잎들과 별빛과 달빛들 모두 다 내게 환호하는 나의 팬들, 나의 친필 사인을 받으러 줄 서 있는 나의 팬들일지 모르겠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들의 친필 사인을 기다리는 그들의 팬이기도 하다.

우리가 뭐 연예인이나 또 인기인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사인과 친필 서명은 정확한 영어로는 오토그래프죠. 오늘 하루 내가 6월이라는 내 팬에게 써준 내 이름과 6월에게서 받은 친필 서명들을 떠올려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그리그의 트롤하우젠의 결혼식 작품 65회 6 다니엘 오텐자머의 클라리넷 크리스토프 트렉슬러의 피아노였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새싹이시네요. 0069번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클래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청취하는 당밤의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마치 음악 치료사같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때 배운 금발의 젠이라는 음악이 자꾸 떠올라서 혹시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음악 치료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자격증은 없지만 열심히 좋은 음악들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클래식을 아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반문해 보게 됩니다. 뭐 음악은 그냥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두 개씩 좋아하는 음악들의 레퍼토리를 늘려가고 그것이 공부고 그것이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을

안다는 것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유사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발의 젠입니다. 포스터의 음악.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밀턴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추억을 불러오는 음악 두 곡, 스티븐 포스터의 수완이강이었습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곡도 포스터의 음악이었죠. 0069번께서 신청하신 금발의 제니, 아이작스턴의 바이올린, 밀턴 카팀스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9046번. 안녕하세요. 6월 20일에 패션 회사를 다니는 우리 큰딸이 시장 조사하러 피렌체로 출장을 갑니다. 독립한 큰딸이 지난주에 와서 활자 중독자인 저의 침대 옆에 쌓인 책들 중에서 엄마의 책방에서 어떤 책을 대출해서 출장 가서 읽을까 하며 살펴보더니 치지 이토나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를 대출해 갔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오이와 준세이가 만난 두오모 성당을 실제로 보게 될까 기대하면서 저도 대리만족하고 싶습니다. 출장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라면서 여주인공 아오이가 좋아했던 곡 그 중에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도이치번호 940 신청합니다.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딸 패션 회사 다닌다. 심지어는 피렌체로 시장 조사로 출장 갔다. 엄마랑 유대 관계도 좋아서 엄마 책도 빌려갔다. 요즘에 자랑이라는 것이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순수의 시절에는 그냥 자랑하고 또 자랑도 받아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쉽지 않은데 이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오시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저희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사연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따님 6월 20일에 출장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번호 940, 김대진과 문지영의 피아노 듀오 연주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OST 중에서 타이틀곡 냉정과 열정 사이 류 요시마타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전에 들려드린 음악 핸드폰 뒷번호 9046번이 신청하신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초 도이치번호 940 김대진과 문지영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이 따님 자랑에 이어서 아드님 자랑인 것 같습니다. 8604번 두 달 동안 LA로 출장 중인 사남매 엄마입니다.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남매 중에 셋은 군 입대와 자취로 자립해서 살고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이 혼자 집에서 밥해 먹고 세탁해서 지내고 있는데 투정 한 번 없이 시험 성적이 올랐다면서 심지어는 어머니가 없는데 이렇게 혼자서 밥도 해먹고 성적도 올렸고 그렇습니다. 대견할 뿐이죠.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고 미안하기까지 한 막내까지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처럼 열심히 살자 하셨습니다. 아이가 넷이면 얼마나 출장 가실 때 눈에 밟히셨겠습니까? 또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잘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또 대견하셨겠습니까? 성적도 오르고 생활도 잘하고 금상첨화십니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목도 아들입니다. 아나크. 필리핀 출신의 뮤지션 프레디 아길라의 음악인데요. 수페이 양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틀즈의 미셸, 밀로스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은 수페이 양이 연주하는 아나크 아들이었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20년 전입니다. 2006년도 저도 이때 세계문학상 수상작을 접하면서 아, 참 놀라운 소설이구나 싶었는데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박현욱의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 한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소설은 제목부터가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이다 못해 이중으로 결혼하는 중혼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혼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민법에선 금지된 불법입니다. 그러니 소설에서나 소설이니까 가능한 설정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두 남자 덕훈과 재경 그리고 한 여자 이나입니다. 덕훈과 이나는 열렬한 축구팬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쉽게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한편으론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덕훈은 스타플레이어 중심의 조직력을 중시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열혈 팬입니다. 반면에 이나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패스 축구를 지향하는 FC 바르셀로나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런 차이는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관의 차이기도 합니다. 덕훈에게 사랑은 한 사람하고만 주고받는 감정입니다. 결혼도 당연히 한 사람의 사랑을 서로 독점하면서 안정을 찾는 일입니다. 이나는 다릅니다. 그녀는 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두 사람과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

그러니 두 사람의 대화는 덕훈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 이나가 내가 바티스투타를 좋아한다고 해서 호나우두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 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나가 좋아하는 바티스투타는 사실 이나의 자유분방함과는 다른 지조의 선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애나 결혼이 아니라 축구에 한한 지조입니다. 내일 있을 월드컵 축구 경기와 연애와 결혼의 본질이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면서 소설 속 바티스투타에 대한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아르헨티나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가브리엘 오마르 바티스투타. 벼락같은 슈팅과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바티골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가 공을 잡으면 방송 해설자가 바티스투타란 이름을 끝까지 다 부르기도 전에 골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생겨난 별명이다. 그는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에서 9년 동안 뛰었다. 바티스투타는 수많은 명문 클럽으로부터 이적 제의를 받았지만 피오렌티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피오렌티나의 살아있는 신이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주제가를 작곡하기도 했던 반젤리스의 음악 Watch With Me였습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바티스투타 얘기로 돌아가면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결국 이적을 한번 합니다. AS 로마로.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죠. 우리 선수 누군가도 이 바티스투타처럼 바티골처럼 손흥골, 이강골 이렇게 이름 세 글자를 다 부르기 전에 골을 성공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아닙니다. 뭐 늦어도 좋습니다. 골만 들어가면 됩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사랑과 결혼과 축구 이야기가 함께하는 박현욱의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디단추오 바흐 작품 번호 1043 중에서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였습니다. 예우디 메뉴인과 크리스티안 페라스의 바이올린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 1, 2, 3악장 막스 리히터의 편곡과 또 재구성으로 듣겠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앙드레 드 리더가 주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실내악단입니다.

비발디 막스 리터의 4개 중에 여름 1, 2, 3악장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앙드레드 리더가 주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실내악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세기 스웨덴 작곡가 겸 지휘자 라르스 에릭 라르손의 음악입니다. 전원 모음곡 작품 19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스티그 베스테르베리의 지휘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중에서 4악장 아다지에토,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G장조 칸타빌레 커크 패트릭 보노 144 보내드립니다. 알리스 에도의 피아노입니다.

스칼라티의 소나타 G장주, 칸타빌레, 커크패트릭 번호 144, 알리스 에드워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두비스의 엉바또, 배 위에서, 케네스 미스의 플룻, 폴 로즈의 피아노였습니다.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제니스 이안의 음악 스타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스타의 이면에 담긴 명암과 또 인기의 더더스멜 노래한 음악 프랑스와 자르디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트럼펫 연주자 올레 에드바르트 안톤센이 연주하는 나이트송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의 뇌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도 날씨가 어둡고 흐리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졸리거나 우울하고 초조하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또 낮 동안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편안한 밤을 준비하는 힘은 낮에 충분히 받은 빛과 그 빛이 만들어낸 세로토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지금 혹시 졸리거나 찌뿌둥하고 살짝 우울하다면 햇빛이 부족해서 세로토닌이 덜 만들어져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뇌라니요. 게다가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서 보낸 낮이 미리 준비해주는 거라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눈에 어떤 빛과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건 결국 마음이니까 말이죠.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스티비 원더의 You're the sunshine of my life. 그댄 내 삶의 햇살. 지금 날씨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맑은 거 맞죠? 오늘 날씨와 제격인 첫 곡이었습니다. 그댄 내 삶의 햇살 같아 때문에 난 항상 당신 주변을 돌죠. 당신은 내가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 그댈 내 마음속에 영원히 담아둘 거예요. 브라질 출신의 보사노바 가수 세실리아 데일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아, 오늘도 참 햇살이 눈부시네요. 그런데 혹시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에 가려워진 장막 때문에 이 푸른 하늘과 햇볕에 더욱 싱그러워진 녹색의 나뭇잎들을 못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마음이 그러하다면 음악으로 풀어드려야죠. 저녁에는 곳곳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빛나는 날씨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624 쓰시는 분, 오늘도 뇌는 노나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행복함을 느낀다고 노나리 일상인 1인 하셨고요. 아, 이런 사연이 저한테는 햇살이네요. 박묘숙님, 오늘도 기다리다 듣습니다 하셨고, 이승구님, 즐거운 노래의 날개비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허정님은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익산에는 바람이 아주 시원하다고. 바람 좋고 햇살 좋고 진짜 행복 만땅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조은수님, 세로토닌 풀 충전하는 오후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초록바람 살랑이는 공원 한가운데 지나면서 노날 들으신대요. 이야, 잠시 좀 멈춰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 딴또벨라, 너무나 아름다운.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작품입니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당신의 요람에 요정들이 찾아와 마법으로 그대의 눈동자에 불을 밝혔네. 별들이 그댈 바라보며 불꽃을 흩뿌렸고 곱슬거리는 머리칼 위를 수놓았네. 야, 이러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 마이클 폴록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작곡가죠. 빈첸조 벨리니의 마렌디 뿌르 콘텐토 내 사랑을 다시 돌려줘

가사가 아주 절절합니다. 그녀의 고통을 난 무서워하죠. 내 고통보다 더. 왜냐하면 난 그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가사로 마무리 짓는 노래였습니다. 테너 루이스 고메스, 마이콘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이 벨리니의 후배격인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가곡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뒤에는 그대가 빠져있겠죠.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가 불렀고요. 마이클 플록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영선님 그리고 장은주님,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었나요? 감기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나아졌나요? 항상 이게 1년 365일 라디오를 하니까 무엇보다도 저한테 가장 큰 재산은 이 목소리일 텐데 더 조심히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번엔 스페인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는 19, 20세기 작곡가입니다. 호세 마리아 라카예의 아마폴라, 양귀비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양귀비꽃이 한창인 5월, 6월이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양귀비꽃에 비유한 러브송입니다. 한낮의 꽃이 햇살을 사랑하듯 그댈 사랑하오. 날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는 말아줘. 나탈리 콜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항상 느끼는 건데 그 로맨틱한 노래 부를 때 이 호세 쿠라 테너 음성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1세기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이 만사네로의 노래가 참 로맨틱한 게 많죠. 꼰띠고 아프렌디, 당신이 가르쳐줬죠. 이 노래도 예배는 아니네요. 당신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인생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야, 정말 감동적인 가사의 로맨틱한 노래였습니다. 테너 호세 쿠라의 음성, 조르제 깔란드렐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스페인 노래였죠. 호세 마리아 라카예의 양귀비꽃 아마폴라였습니다. 나탈리 콜의 음성도 못지않게 매력적이었는데 아까 이진희님께서 양귀비 씨앗 달릴 음성이라고, 아 정말 그 말이 딱 들어맞네요. 유경희님 조금 우울하셨던 것 같은데 노래가 좀 예 치료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예랑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 전예랑님 계신 곳은 바람이 심상치 않군요. 바람 안에 비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저녁에는

태양의 서커스 알레그라 테마곡이었습니다. 게라에레. 원하다, 뭐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바로크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8세기 독일 작곡가죠. 정확히 말하면 이 바로크와 고전주의 시대 과도기에 활동한 작곡가입니다만 그의 오페라만큼은 네 바로크 냄새가 짙습니다. 요한 아돌프 하세의 아르타세르세 중에서 빨리도 일솔레 창백한 태양이었습니다. 요한 아돌프 하세의 오페라 하면 파리넬리가 생각이 나죠. 오늘은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만나보신 바로크 오페라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습니다. 광란의 오를란도 중에서 이어 샘브로 아픈토 구엘라우 젤레토, 마침내 자유로워진 작은 새, 델핀 갈루의 알토 음성이었고요. 모도 안티코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조아키노 루시니의 성가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밧 마테르 중에서 쿠유스 아니맘 게멘템, 탄식하는 성모의 마음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바르베라,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킨 우루스니의 스타밧 마테르 중에서 두 번째 곡 탄식하는 성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르네 바르베라를 소프라노로 소개했다고 저는 의식도 못했네요. 네, 테너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테너 르네 바르베라의 음성, 그스타브 히메노가 지휘하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 이럴 때 참 등에서 또 땀 삐질 하는 거죠. 생방송 엄청 티내면서, 그죠? 1114 쓰시는 분, 지금 노나를 듣고 있습니다. 노나를 듣고 있다는 건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노날은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아까 깨레를 들으시면서 이 사연 주셨나 봐요. 음악에 맞춰 탱고를 추고 싶으시다고. 오늘 클래식 천일 영화에서 또 뮤지컬 영화 준비돼 있어요. 잠시 또 리듬을 탈 준비를 하시고. 아, 김혜정님 처음 들어오셨나요? 노래의 날개 위에 처음 들어와 본다. 클래식 채널은 익숙치 않다. 소리가, 노래가 예쁘다. 잠깐 머물다. 가셨나요? 잠깐 머물지 마시고 좀 오래 머물러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붙들 코너 이어집니다. 클래식 천일야화. 오늘 만나실 작품, 로베르트 슈톨츠의 뮤지컬 영화 노래는 끝났다입니다.

세계 최초의 본격 유성 영화로 보통 1927년에 나온 미국 영화 재즈 싱어를 꼽습니다. 이후 할리우드와 유럽에서 유성 영화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193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상업 영화가 유성 영화로 제작됐죠. 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던 바로 그 시절,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피아노 연주자로 지휘자와 작곡가로 활동하던 50살의 로베르트 슈톨츠는 유성 영화에 매료돼서 독일어권 초기 유성 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슈톨츠가 본격적으로 영화음악 작곡에 나선 게 그래서 1930년경인데요. 바로 그해 독일에서 로맨틱 뮤지컬 영화 노래는 끝났다가 유성 영화로 제작됩니다. 지금은 영화 자체보다 영화에 삽입된 곡들이 더 유명해진 작품이죠. 내용은 유명한 오페라타 디바와 29살에 예편한 뒤 그 디바의 개인 비서로 들어온 남자의 사랑을 그려낸 이야기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주인공 티라 몰란트는 유명 오페레타 가수. 어느 날 친구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으로 히트곡을 부르는데 한 남자가 노래를 듣다 말고 홀을 나가버린다. 모욕을 당한 것 같아 티라는 크게 불쾌해하는데 얼마 후 그 남자가 자신의 개인 비서로 들어오면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29살의 가난한 예편 장교 울리히 바이데나우로 화려한 스타와는 처지도 계급도 전혀 다른 인물. 그래서 처음엔 서로를 경계하지만 함께 일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하지만 울리히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와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티라 역시 자존심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회적으로 더 어울리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울리히는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울리히가 부르는 노래 왜 떠나는지 묻지 말라 왜 우는지 묻지 말라 이후 영어로 번역돼서 독일어 원제와 영어 제목을 함께 가진 노래로 알려지게 되죠. 그 노래가 바로 Don't Ask Me Why, 내가 왜 떠나는지 묻지 마세요 입니다.

묻지 마세요. 왜 떠나는지. 지금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사랑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유명한 오페레타 가수와 가난한 예편장교 출신 비서와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로맨틱 유성 영화 노래는 끝났다에서 사랑하는 여자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남자가 부르는 노래 Don't Ask Me Why. 독일어로는 Frag nicht, warum ich gehe입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요헨 리더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뭐 독일어로도 영어로도 변함없이 로맨틱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기도 하죠. 오늘 끝곡 또한 로베르트 슈톨츠의 노래 골랐습니다. Wien wird bei Nacht erst schön. 사랑스런 비엔나의 밤.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끝곡입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다이어트라는 말 속에는 달콤하다, 멋지다, 다정하다, 맛있다 같은 온갖 좋은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단맛이 강한 음식은 몸에 나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혹적인 디저트와 케이크들은 건재하죠. 오후가 되면 달콤한 걸 먹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한다고도 하고 마치 굉장한 영양제라도 되는 것처럼 당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달콤한 것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는 돌체 파르니엔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달콤함이라는 뜻이죠. 달콤한 케이크에 마음이 끌리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한 휴식에도 마음을 내어주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OST에서 베베우 지베르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축복의 삼바, 삼바다 벤사 전해드렸어요. 슬퍼지는 것보단 기쁜 것이 좋죠. 하지만 아름다운 삼바를 만들려면 약간의 슬픔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삼바가 되지 않죠.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아주 느린 리듬의 삼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 완다사, 브라질의 두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완다사와 호베르트 메네시카오가 함께 한 곡이었습니다. 메들리였어요. 네 곡의 메들리였는데요. 사바두 앤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의 토요일, 그리고 리우, 더 발사지 우마시다즈, 또 엘라 이 카리오카, 이렇게 네 곡의 접속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계세요. 유가인 씨,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을 맛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콤함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 네, 돌체 파르니엔테에 대한 이야기, 대화가 쭉 나오죠. 뭐, 이탈리아인들의 뭐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4799번 쓰시는 분은 배추 솎으며 새음 듣습니다. 저 멀리 지리산 천왕봉을 가끔 바라보기도 하면서, 오늘도 새음과 자연과 함께 행복한 하루 마무리해보렵니다 하셨네요. 또 김경환 씨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고

보면 이보다 아름다운 음악 방송이 있을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저는 신의 커피라 불리는 파나마 게이샤를 내리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모금 머금는 순간 입안 가득 피어나는 화려한 꽃향기와 이국적인 과일의 풍미가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협주곡처럼 감각을 깨우더군요. 이 아름다운 커피향을 선율에 실어 라디오 넘어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저녁입니다. 아셨나요? 네, 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피향이 이곳까지도 전해오는 것 같은데요. 김경한 씨, 아주 향기로운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보내시면 되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가운데 에어, 쥐선상의 아리아죠. 이 곡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따로가 피아노 솔로로 편곡하고 연주해 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보이케 사페테였죠. 케르비노의 아리아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를 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덜란드의 베어딘 스텐베어그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 솔로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차예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월 6일 저희 부부 결혼 12주년 기념일인데 특집 주간이라 어렵다면 그 전후 방송이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 스톡턴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9년 전 해외 취업을 하게 돼서 채 두 달도 안 된 아기와 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당시 저는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오지 못했고 남편은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서 혼자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날이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버텨냈지요. 그렇게 1년이 흐른 2018년에 저희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세상의 모든 음악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뒤늦게 재방송을 들으며 둘이서 울컥 눈물을 쏟았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저희는 두 아이와 함께 빛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곁을 지키고 애써준 남편 윤성은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행복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올해로 결혼 12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담긴 노래 이 곡 다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결혼식과 연관이 있는 곡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청하신 곡 결혼기념일 축하드리면서 전해드리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을 일본의 기타 듀오 데파페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가 뭐 흔히 결혼식에서 많이 듣게 되는 곡이죠. 바그너의 로엔그린 가운데 결혼행진곡 이 곡을 노래로 했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가수죠. 영국 가수죠. 미리암 스토클리, 아디에무스의 그 여성 코러스의 리드싱어였던 미리암 스토클리가 노래한 루체 에스페란자 했습니다. 빛과 기다림, 빛과 희망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죠.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해주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웨딩 왈츠였어요. 브루르마쉬 프라 르딩엔이라는 그 노르웨이 북부에 있는 지역의 그 마을 이름인데요. 웨딩 마치라는 이 곡을 수산의 룬댕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을 기타 듀오 연주로 들으셨어요. 데파페페의 연주였습니다. 황현호 씨, 미국 디트로이트에 출장 와서 새음 들으니 더 좋네요. 아내가 감기 걸렸다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아내 이란이 사랑하고 기운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멀리서 네, 세상의 모든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네요. 황현호 씨 그리고 아내분도 감기 얼른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둘이서 듣던 새음이 이제 셋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오랜 애청자예요.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고 어느덧 출산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부모가 된다는 두려움도 조금씩 생기는 요즘인데요. 그럴 때마다 늘 곁에 있어준 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깨세라세라 그렇게 될 건 그렇게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하고 싶어서 저희 부부의 인생송인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며 행복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곧 만나게 될 아기, 아기도 들을 수 있겠죠, 지금? 네,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하신 곡, 깨세라세라, 코니 프란시스의 노래로 전해드리죠.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will be. 영어 제목이 그렇죠. 오늘은 이 곡을 코니 프란시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음반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이에요.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인데요. 에바 캐시디의 전설적인 앨범 송버드입니다.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이 송버드 음반은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Over the Rainbow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입니다. 여러 곡이 있죠. Fields of Gold, Autumn Leaves,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담겨 있죠.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천장 한정판 콜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는데요. 이 앨범을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생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우리가 스팅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거기엔 기타리스트 도미닉 밀러의 지분도 꽤 크겠죠. 도미닉 밀러는 대부분의 일정을 스팅과 함께 연주하고 공연을 하는 데 썼지만 자신만의 작업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미닉 밀러의 이름으로 발표된 여러 명반이 존재하는데 2003년에 발표한 크로스오버 명반 쉐입스가 대표적이죠. 이 음반 재킷에는 창가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는 도미닉 밀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처럼 거대한 클래식 세상을 그의 기타 안으로 데려온 멋진 음반이죠. 쉐입스라는 음반 속에 수록된 바흐의 음악을 여러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반엔 바흐의 곡만 수록된 건 아닙니다. 바흐의 신성함과 대척점을 이루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도 들어있죠. 짐노페디는 에릭 사티가 1888년에 발표한 피아노 독주곡이고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에릭 사티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래 잊혀졌다가 1963년에 루이 말 감독이 영화 도깨비 불에 사용하면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곡이죠. 도미닉 밀러는 짐노페디를 독특한 분위기로 재해석했습니다. 피아노로 연주되는 원곡이 가진 투명하고 무심한 분위기를 나지막한 아르페지오로 표현하고 있죠. 도미닉 밀러는 이 음반에 바흐와 사티를 함께 수록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이 완벽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에릭 사티의 음악은 가구음악, 뮤직 나머블레멍, 공간에 그저 존재하는 공기 같은 음악이다. 창가에 앉아 기타를 칠 때 가장 아름답게 스며들 수 있는 음악은 사티의 짐노페디였다. 바흐와 에릭 사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침묵을 통제하는 음악가라는 도미닉 밀러의 분석이 깊고 아름답죠. 도미닉 밀러가 기타로 연주하는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미니크 밀러는 이 곡을 연주할 때 테크닉을 절제할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데 에릭 사티의 음악은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죠. 피아노에 비해 음의 지속성이 짧은 기타 연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미니크 밀러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레가토 주법을 사용했고 기타의 줄을 누르는 손가락의 미세한 마찰음까지도 여운으로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스팅은 이 앨범에 굉장한 찬사를 보냈죠. 도미니크 밀러가 연주하는 바흐와 사티를 들으면 음반의 제목처럼 내 영혼의 형태, shapes가 치유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클래식의 엄숙함을 공기처럼 다룬 연주. 도미니크 밀러가 연주한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은 이 곡을 연주한 수많은 편곡 중에서 참 외롭고 따뜻하고 매혹적인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기타리스트 도미니크 밀러가 연주한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스팅과 함께 곡을 썼죠. La belle dame sans regret, 후회 없는 아름다운 부인이라는 스팅의 노래,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클라우디아 케나의 노래로 전해드리고요.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 연주 함께합니다.

라벨담 송허그의 스팅의 노래를 도미니크 밀러의 기타와 클로디아 캐너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도미니크 밀러의 포스 월이라는 1999년 음반의 일본판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6월 11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솔솔 부는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지죠. 제목이 Breezin이었습니다. 조지 벤슨의 기타 연주였어요. 아, 이 시절에 참 잘 어울리는 연주곡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I Love You 포기가 조지 거슈윈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 가운데 이 곡을 니나 시몬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스는 지미 본드 그리고 드럼의 알버트 투치 히스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박정현 씨 오늘 반백 생일이라 특별히 세음해서 축하받고 싶어요. 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선영 씨, 평생 가족 먼저 챙기며 늘 나는 괜찮다 하셨던 엄마. 오늘만큼은 엄마가 오래도록 좋아해온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엄마 이름이 불리고 따뜻한 음악 한 곡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 엄마의 칠순 생신상 위에 놓이는 가장 특별한 꽃 한 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엄마, 7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엄마가 덜 참고,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어머니 성함도 써주셨어요. 네, 김세화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곡, 또 신청곡입니다. 496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셨는데요. 오래전 KBS 클래식 FM의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시그널 음악으로 듣고 최애곡이 된 음악입니다. 안톤 루빈슈타인의 멜로디 F장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었는지 아신다면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곡이 시그널로 쓰인 프로그램이 바로 네, KBS 클래식 FM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태어나기 전에 저녁 6시 프로그램이었던 저녁의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5년 전쯤이 되겠네요. 바로 이 시간에 방송되던 프로그램의 시그널이네요. 그때 그 시그널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네, 저도 저녁의 클래식 기억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세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기억하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바로 그 곡. 안톤 루빈슈타인의 멜로디 F장조 전해드리죠. 이 곡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이리나 자이체바의 피아노 그리고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율리 레옌토비치가 이끄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508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스프링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막스 리히터가 비발디의 4개를 리콤포즈한 음반에서 스프링 0 그리고 1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묵스 신디사이저는 막스 리히터 거기에 안드레드 리더가 지휘한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KBS 클래식 FM의 로고 음악으로 아주 익숙한 곡이죠. 얼마 전 신청하신 분도 있어서 그 전에 청하신 곡과 함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Come Sweet May였어요. 봄을 기다리며 라는 봄의 동경이라는 곡이죠. 쾌헬 596. 이 곡 크로스오버 연주 록밴드 스카이 그리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안톤 루빈슈테인의 멜로디 F장조 였습니다. 이리나 자이체바의 피아노 그리고 울리 유리 레이엔토비치가 이끄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강인숙 씨, 그리운 시그널 음악이네요. 라고 저녁의 클래식을 기억하시네요. 네, 그리고 9941번 쓰시는 분, 맞아요. 이 곡, 그때도 들었답니다. KBS FM Forever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오랜 애청자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벌써 24년이 됐는데 네,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들으신 분이 참 많이 계세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소연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참 좋은 보사노바.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진정한 사우다지는 곁에 없는 것에 갈망이라 하더군요. 언제 여건 되면 이 곡 들려주세요 라고 정하셨네요. 네, 저도 보사노바 곡 가운데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에우세이 기부시아마라는 곡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란 걸 난 알아요 라는 곡입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콤비의 곡이고요.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작별할 때마다 사랑할 거예요. 절망적일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알아요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곡 오늘은 라푸사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작은 그 카페 같은 공연장에서 이 세 뮤지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라이브로 녹음한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마리아 크레우자의 목소리,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가 또 낭송을 하고 노래도 하고요. 또키뉴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우리 가요의 멜로디죠. 이병우 작곡, 양혜은 작사, 그리고 양혜인이 노래했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포르투갈어로 노래했습니다. 이젠 됐어요. Já está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파두 가수 베빈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곡 에우세이키 부치야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란 걸 난 알아요 였습니다. 마리아 크레우자의 목소리, 비니시우스 지모랄시의 목소리, 또 또키뉴의 기타와 또 후반부에 살짝 들어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앙드레 간용의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고 연주했죠. L'air du soir, 저녁 바람, 저녁 공기라는 곡. 존 콜만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르크 샤갈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면 흔히 연인, 염소, 바이올린 연주자, 그리고 그의 고향 비텝스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샤갈의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는 서커스도 있었죠. 샤갈은 1910년대부터 생애 말년까지 70년 가까이 서커스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독립된 우주처럼 서커스 연작을 그렸죠. 서커스가 화려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라거나 어린 시절 추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샤갈에게 서커스는 인간의 존재 전체를 비추는 은유였고 예술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무대와 같았기 때문이죠. 샤갈은 어린 시절에 마을을 찾아오던 서커스를 접하고 무척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나타난 기적 같았던 서커스는 그를 사로잡았고 1910년에 파리로 이주한 후에도 유명한 서커스 극장인 시르크 메드가노를 자주 찾게 만들었죠. 당시엔 샤갈만이 아니라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현대 미술가가 서커스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죠. 샤갈은 광대와 고개사, 공중근의 연기자들의 몸짓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위태로움을 동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서커스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세계다. 샤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천막이 세워지고 놀라운 묘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쓸쓸하고도 매혹적인 서커스가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서커스 연작은 화려한 색채로 그려져서 일종의 축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서커스를 매우 비극적인 장소로 이해했다고 하죠. 관객들은 웃고 환호하지만 광대와 고개사는 끊임없이 위험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무대 위의 웃음과 무대 뒤의 불안을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 서커스의 이중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서커스 시리즈에는 광대가 자주 등장하는데 샤갈은 광대를 우스운 인물이 아니라 매우 숭고한 존재로 보았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대가 마치 종교화 속의 인물과 비슷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커스 작품은 축제의 풍경이 아니라 흔들리는 줄 위에서 끝까지 균형을 잡으려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샤갈의 수많은 서커스 작품 중 하나를 화면에 띄워놓고 나는 균형을 잘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헤아려보는 시간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 가운데 베스티 라지우빠 의상을 입어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이 곡 테너 지우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 둘리오 세라핀이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Tantos Fados Deu Me A Vida 삶은 내게 너무나 많은 운명을 주었다라는 포르투갈의 파두 곡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먼저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남성 파두 가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도가 곡을 쓰고 노래한 Tanto fado ci deu minha vida 라는 곡이었어요. 삶은 내게 너무나 많은 운명을 주었다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남성 가수로서 좀 장조의 파두곡을 많이 쓰고 노래하죠.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린 피아노 듀오곡 쿠바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아버지 베보 발데스 아들 추초 발데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한 라 글로리아 에레스투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보컬 곡을 피아노 이중주로 연주해 주었어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언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8번 2단조 라즈모프스키 작품 번호 59의 2를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연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명예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A단조 도이치 번호 784, 데니스 마츠에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의 2단추, 도이치번호 784, 데니스 마츄에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1004, 까르미뉴올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연주 좋아하는데 선곡할 때마다 자켓 사진을 보고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켓 사진을 열면 연출이겠지만 바이올린을 가녀린 나뭇가지에 얹어놓고 매달아놓고 사진을 찍은 걸 보고 이게 수억 원이 넘는 건데 이러다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좀 조마조마한데요. 어쨌든 연주는 좋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줄리아노 까르미뉴올라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라즈모프스키 2번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즈모프스키 2번에 해당하는 곡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1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양식적으로는 완전히 중기양식에 속하는 곡인데 큰 관점에서 보자면 두 곡 모두 공통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기양식을 구성하는 두 개의 상반된 면을 양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두 곡 모두 내용이 풍성한 점은 똑같지만 구조가 1번만큼 대규모는 아니죠. 1번은 밖으로 크게 확장되어 있고 2번은 내면적이고 빈틈없이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장 배치는 대체로 전통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나타처럼 2악장에 느린 악장을 두고 3악장을 스케르초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악장에 론도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는 상당히 고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긴박하고 섬세한 정서를 담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곡이 갖고 있는 긴장감 표방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주 단체는 음질 감안해서 저는 알반 베르크 4중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8번 2단조 라즈모프스키 작품 번호 59-2 알반 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8번 2단조 라즈모프스키 작품 번호 59의 2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에 연주했습니다. 오늘 집중감상곡이었고요. 이어서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의 플룻 5중주 2플랫 장조입니다. 보리스 피차이게 플룻 피아티 사중주단이 함께합니다.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의 플룻 5중주 E 플랫 장쇼, 보리스 비차게 플룻 피아티 4중주단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시원한 곡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순례의 연보 가운데 에스테장의 분수, 조르주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순례 연보 가운데 에스트장의 분수 조르주 치프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응원가인데요. 그 안엔 우리 국악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고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축제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던 우리 민요가 시 공간을 넘어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로 힘과 연대의 에너지를 전하는 거죠. 응원가로 많이 불리는 민요로는 아리랑과 닐리리아 같은 것이 있는데요. 월드컵이 펼쳐지는 이때 경기장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익숙한 노래를 같이 부르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 되는 순간 더욱 힘찬 응원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요, 여성 5인조 현대국악팀 퓨전국악 비단의 연주입니다. 아리랑

당신에게 피리로 스며들고 싶다는 밴드 유피리 밴드의 연주로 닐리리아 들으셨고요. 앞서서는 오늘 첫 곡 아리랑 퓨전 국악 비단의 연주였습니다. 흥겨운 장단 속에 응원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에너지로 전해졌길 바랍니다.

산이 갈라지듯 푸른 강물 세차고 바람이 회오리쳐 저녁 햇살 더뎌라. 물결치는 그 사이로 백조 두 마리 나 돌아올 때 기다린 듯. 조선시대 박세당의 시 대탄 큰 여울이었습니다. 마치 산이 갈라지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물결이 회오리치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백조 두 마리가 보였는데요. 선비의 도포를 입은 것처럼 하얗고 여유로운 자태가 세찬 강물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박세당은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왜 이제야 왔냐고, 어서 자리 잡고 풍류를 즐기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던 거죠. 평주 수룡음 락, 이결의 대금 김형섭의 가야금, 정택수의 장구반주입니다.

이결의 대금과 김영섭의 가야금, 그리고 정택수의 장구반주로 평조 수령음 락, 얘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유가 이호연의 소리입니다.

선유가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천이 작곡한 관현악 합주곡 8번 서곡 음양의 조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전통 음악 가운데 대취타가 있습니다. 소취타와 구별되는 큰 취타를 의미하는데요. 크다는 의미가 악대의 규모인지 악곡의 크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취타 연주는 군대 행진 때 했는데 임진왜란 후에 만들어진 군영의 취고수와 취타 내취가 연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군영이 철폐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돼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죠. 조선 후기 군영의 모습을 소리로 담아낸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대취타는 또 무령지곡이라고도 합니다. 군인과 임금의 발걸음이 편안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대취타를 보면 시작할 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명금일하 대취타 하랍신나. 대취타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집사가 하는 말인데요. 징을 한번 울린 다음 대취타를 시작하는 뜻입니다. 또 집사는 이때 지휘봉 역할인 등체를 머리 위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음악을 마칠 때도 다시 등체를 들면서 음악을 끝내란 뜻으로 헌화금이나 허라금을 외칩니다. 지금 연주하는 대취타는 나각, 나발, 태평소, 징, 자바라, 용고 같은 7종의 악기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태평소를 중심으로 호쾌한 선율을 펼치는데요. 악곡은 모두 7장입니다. 행진이 끝날 때까지 7장 끝에서 1장 3박으로 돌아가 반복하는 도들이 형식으로 연주하죠. 그럼 대취타를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취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유태환이 작곡한 Be of One Mind, 마음을 같이하다 앙상블 연애 연주입니다.

앙상블 연애 연주로 유태원이 작곡한 Be of One Mind, 마음을 같이 하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2016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시간으로 6월 11일에 개막을 해서 7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기는 12일을 시작으로 6월 19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KBS와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로 더욱 힘찬 응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스스로 즐기면서 하는 음악이란 뜻의 그룹이죠. 자락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유용재가 작곡한 하나된 열정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7세기 프랑스 음악가 루이 쿠프랭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파리의 까르용을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이 쿠프랭의 파리의 카리용, 리처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음악은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장마리 르클라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디장조 작품 9의 3입니다. 움포코 안단테, 알레그로, 사라방들 아르고, 텅브랭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베스 롤피쉬가 있는 앙상블 콤비비움이 연주합니다.

앙상블 콤비비움의 연주로 장마르 르클라르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9의 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다비트 하이니엔의 협주곡 G장조 자이벨 번호 217번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의 스타카토, 그라베,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이고요. 라이나르토 괴벨을 이끄는 무지카 안티콰 퀼린이 연주합니다.

요한 다비트 하이니엔의 협주곡 G장조 자이벨번호 217 전악장을 라이나르드 괴벨이 이끄는 무지카 안티콰 켈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18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니콜라 파고의 음악 듣겠습니다. 오라토리오 물에 빠진 파라오 중에서 신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어 전해드립니다. 카운터테너 야쿠프 유제프 오를린스키가 노래하고요. 함께하는 단체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니콜라 파고의 오라토리오 물에 빠진 파라오 중에서 신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요 카운터 테너 야쿠프 유제프 오를렌스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막심 에밀리아니 제프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였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의 이탈리아 음악가 에바리스토 펠리체 달라바코의 오보,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 5회오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그라베 알레그로, 2악장 그라베,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마지막 4악장 롱도 알레그로까지 루카 아반치의 오보 연주로 들어보시고요. 함께한 단체는 안드레아 몰리노가 지휘하는 아르키디 토리노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에바레스토 펠리체 달라바코의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오보,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작품 5회오 전악장이었는데요. 오보 연주의 루카 아반치, 함께한 단체는 안드레아 몰리노가 지휘하는 아르키디 토리노였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헨리 포셀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트리오 소나타 12번 D장조 소나타 칸초나, 포코 알레그로, 그라베, 프레스토, 알레그로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얍 슈레더와 아르카디아 플레이어스 트리오가 함께 연주합니다.

헨리 퍼셀의 트리오 소나타 12번 D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얍쇼레더와 아르카디아 플레이오스 트리오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한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그 막이 올랐습니다. 사실 축구 따위 사는 게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야근이 연장전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숨 막히는 승부차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90분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축구와 한 게임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과 감격, 분노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시인 문정희, 시 축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언어가 아닌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토록 치열할 수 있을까? 운동장에 가득히 쓴 눈부신 시 한 편.

0: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지 위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언어가 아닌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토록 치열할 수 있을까? 운동장에 가득히 쓴 눈부신 시 한 편. 시인 문정희의 구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로 맺습니다. 90분 동안 이 지상에는 오직 발이라는 이상한 동물들이 살고 있음을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90분 동안 발이라는 이상한 동물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그 막이 올랐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주페 경기병 서곡,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슈베르트인데요.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기입니다. 우리의 대표 선수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맑고 덥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던 어제와는 좀 다른 공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기온도 다소 오르고요. 서울이 28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대전, 전주 29도, 대구 30도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더 올라서 서울이 31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남부 제주에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하고 체계적인 비가 아닌 이렇게 소나기 형태로 지역적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강원도에 또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등 13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바다 쪽은 서해 바다의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또 전국의 오존 농도 나쁨 단계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토마스 어스킨 3중주 소나타 작품으로 6번 중에서 1악장 안단티노 라흐비스 꿈꾸는 사람이란 프랑스 단어인데요. 라흐비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고음악 연주단체입니다. 4749 쓰는 분입니다. 혼자 나고야에 여행 가려고 공항에 와 있습니다. 비행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서 여유있게 아침 먹으면서 출발의 팬과 함께 생방송 챙겨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일 아침 출근길 동무인데 오늘은 여행길 동무가 됐네요. 와, 출발의 팬과 함께 나고야 같이 동행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이렇게 여유있게 좀 도착하고 일을 봐야 되는데 항상 촉박하게 하니까 둘러볼 여유도 없고 4749 쓰는 분 따라 배워야 하는데 말이죠. 4749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8972 쓰는 분입니다. 엊그제 입고 갔던 바람막이 점퍼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더워서

옆구리에 끼고 내려왔는데 아 불쌍 어디에다 흘렸나 봅니다. 10년 넘게 갖고 있던 옷인데 바람이 살짝 불 때 입어주면 딱인데요. 온통 그 옷 생각만 납니다. 빨리 마음속에서 비우고 즐거운 산행에 좋은 음악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897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정들었던 옷이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시겠습니다. 근데 뭐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순 없고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에서 오늘 22분 35초 동안 곡을 들을 거거든요. 22분 35초 동안 곡 다 듣고 나면 이제 우리 옷 생각은 그만하기로 하시죠. 897이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시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의 주제 5선지 위의 월드컵인데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5선지 위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각 조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조입니다. A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남아공, 체코가 있는데 개막전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 멕시코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퇴장자만 3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어서 16년 만에 월드컵 개막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승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체코, 월드컵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잠시 뒤 오전 11시에 맞붙습니다. KBS ETV에서 8시 50분부터 중계방송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과연 어떻게 될까? 날카로운 승부 예측으로 유명한 이영표 해설위원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 2위 진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 잠시 뒤에 펼쳐질 그 경기를 잘 해낸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두 나라가 자랑하는 거장 피아니스트들을 찾아봅니다. 먼저 1930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피아니스트 이반 모라베츠입니다. 정제된 연주로 피아노로 시를 쓰는 연주자로 불리죠. 쇼팽 음악에 특히 뛰어납니다.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입니다. 젊은 시절엔 기교를 뽐내는 연주를 들려줬다면 여드를 맞은 지금은 더 깊고 진해진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체코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체코. 당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겠죠. 두 나라를 대표하는 연주자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반 모라베츠의 피아노와 바첼로프 노이먼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으로 54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어서 백건우의 피아노와 엘리아우 인바리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번호 15번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논트로포를 듣겠습니다. 두 곡 합쳐서 말씀드렸던 대로 22분 35초가 걸립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작품번호 15번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논트로포, 백건호의 피아노와 엘리아우 인바리 지휘하는 체코 피라우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선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협주곡 작품번호 54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반 무라베츠의 피아노와 바슬라프 노이모니 지휘하는 체코 피라우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체코 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체코 축구 대결에 앞서서 피아노 협주곡 연주 대결을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역시 백건우 선생 쪽으로 가나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이달의 클래식 6월 오선지휘의 월드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국 씨입니다. 22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집착하진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잘 견뎌준 나에게 내가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국 씨였습니다. 오늘 이재국 씨 머리 뒤통수 좀 스스로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오늘 짜장면 드실 일 있으면 간짜장 드시고, 짬뽕 드실 일 있으면 삼선짬뽕, 삼겹살 드실 일 있으면 쇠고기 드시고, 등심 드실 일 있으면 꽃등심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22년 만에 승진이라니. 아유, 진짜 축하드립니다. 3788 쓰는 분입니다. 갤러리 새 전시 문 여는 날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쁩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브람산 둘레길 새벽 산책 나온 어르신께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렸더니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멋진 그림을 봐서 좋다고요. 여기 숲속 브람산 아트 폴의 갤러리입니다. 그림 보면서 힐링하세요. 여기는 서울 노원구입니다. 브람산 아트 폴의 갤러리에서 3788 쓰는 분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그림이길래 그럴까요? 아, 저도 그 영광의 대열에 끼고 싶은데요. 3788 쓰는 분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3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난 이 연주자의 음악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그 끝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연주자가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까요? 소개합니다.

안토니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104번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키안 솔타니의 첼로 연주로 오늘 들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연주였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 1703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104번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월요일에 요하네스 메저, 화요일에 요요마, 수요일 툴스메르크, 목요일 어제 피에르 프르니에, 오늘은 키안 솔타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어떤 곡, 어떤 연주자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95 쓰는 분입니다. 어렵고 늦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기뻐해 주질 않습니다. 설레발치면 안 된다고. 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기에 덤덤하게 말했으니까. 그래도 얼싸안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는데 잘 됐네 한마디 하고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평소에 다정한 사람이니까 소중하니까 그러겠지. 돌아서면 자기도 떨고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운함도 어찌할 수가 없네요. 센스 있는 아빠는 못 될 것 같죠? 천만에요. 7095 쓰는 분. 7095 쓰는 분의 남편은 무언가를 아시는 분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너무 귀하면 일부러 낮추어서 조금 천하게 사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고종. 고종 황제의 어렸을 때 이름이 개똥이었어요. 황희정숭은 돼지였고 도야지. 709 쓰는 분의 남편도 그럴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티내면 그 어떤 누군가가 살짝이라도 질투할까봐. 709 쓰는 분 남편이 그러실 겁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시인 문정인은 축구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언어가 아닌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토록 치열할 수 있을까? 운동장에 가득 기쓴 눈부신 시 한 편. 6월 12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프란스 폰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슈빈 메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강윤정 씨, 3남매 첫째 딸 지훈이의 생일입니다. 어느새 중학생이 됐어요. 언제나 그렇듯 동생을 잘 챙기고 자기 생각도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훌쩍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네요. 강윤정 씨. 강윤정 씨가 잘 키워주신 거죠.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중학생이네요, 우리 지훈이. 이렇게 훌륭한 엄마, 아빠. 우리 지훈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좋겠습니다.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7340 쓰는 분입니다. 팔순 다 돼가시는 어머니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딸이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간병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7340 쓰는 분이었습니다. 예, 출발의 팬과 함께도 그리고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청취자들도 7340 쓰는 분의 그 기원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계실 겁니다.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닥치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해치워 나가시죠. 7340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으로 25번 중에서 아라곤의 노래, 하바네라, 세기리아, 집시의 노래 이렇게 듣겠습니다. 니콜라 베네덴티의 바이올린, 폴리노 페르난데스의 기타, 사무엘 텔라리 아코디언, 토마스 캐롤 첼로 연주입니다.

사라사테 카르멜 환상곡 작품으로 25번 중에서 아라곤의 노래 하바네라 세기리아 집시의 노래였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 바이올린 폴리노 페란데스의 기타 사무엘 텔라리아 구디언 토마스 캐롤 첼로 연주였습니다. 127호 쓰는 분입니다. 오늘 임기제 공무원 2차 면접시험 보러 갑니다. 7전 8기로 도전해서 얻은 기회인데 여전히 떨려요. 늘 혼자 조용히 시험 치르고 왔었는데 이번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알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연이 전파를 타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사연 보냅니다. 라디오에 사연은 처음 보내는데 다른 분들의 삶에 함께하는 순간들이 꽤 낭만적이더라고요. 사연 보내는 분들의 마음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27호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라디오에 사연 처음 보내주셨는데 아, 그 수신자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이런 영광이 있나요? 127호 쓰는 분 오늘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시험이니까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미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썹 사이를 활짝 펴는 것. 그러면 눈이 좀 커 보이고 그때 웃으면 진짜 환해지니까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처음 사연을 보내주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우유식빵 교환권 127호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많아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책 선물. 만화가 하얀 콩에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라는 책입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낸 책인데요.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같은 유명 오페라 12편의 스토리와 감상 포인트를 한 권에 알차게 담았습니다. 오페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은 물론이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책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번호, 주소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당첨자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국립합창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공연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국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그리고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의 연주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가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가 솔리스트로 참여합니다. 이 공연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역시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떠난 뒤 비로소 빛나다. 오스트리아 빈 외곽엔 빈 중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32A구역 무지커 음악가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선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엔 모차르트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뒤로 왼쪽에 베토벤, 오른쪽에 슈베르트가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슈베르트의 묘비는 멋진 부조로 장식돼 있는데 음악의 여신 뮤즈가 슈베르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모습은 그가 살아서 누리지 못한 영광을 뒤늦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엔 시인이자 친구였던 그릴 파르처가 쓴 유명한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음악은 이곳에 풍요한 보배를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희망을 묻었노라. 슈베르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1828년 11월 19일 슈베르트는 요양차 머무르던 형 페르디난트의 집에서 고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가곡집 겨울나그네 악보를 수정했고 소설 모이칸족의 최후를 읽고 있었습니다. 또 작품번호 100번으로 출판된 피아노 3중주 2번 악보의 판매 성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없었고 유품은 입던 옷과 악보뿐이었습니다. 이후 슈베르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곡이나 피아노곡은 생전에도 연주됐지만 교향곡 같은 대규모 작품이 뒤늦게 주목받은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11년 뒤 1839년 작곡가 슈만이 슈베르트의 유품이 남겨진 형 페르디난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슈만은 먼지 쌓인 악보 더미를 살피다가 놀라운 걸작을 발견합니다. 바로 교향곡 9번 그레이트. 아직 한 번도 선보이지 않은 곡이었습니다.
슈만은 이것을 맨델스존에게 보냈고 곧 맨델스존의 지휘로 초연됐습니다. 그리고 1865년 또 다른 걸작 미완성 교향곡이 발견됐습니다. 사후 3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2번 도이치번호 929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듣겠습니다. 트리오 방돌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가 그 생전에 아, 이 곡 악보가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대했던 그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2번 도이치 번호 929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오늘 트리오 방드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1179 쓰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다니신 회사가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시면서 출근길에 딸들 등교까지 챙겨주시는 아빠 감사합니다. 하이든 소나타 호보켄 번호 16에 52 신청해요. 어떻게 아빠 회사에까지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빠한테 감사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인데 그 너머까지 생각하는 건 아버님이 진짜 우리 따님 잘 키우셨네요. 1179 쓰는 분이었습니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커피 교환권 두 장 보내드리고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62번 호보켄 번호 16에 5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62번 호버켄 번호 16의 5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안젤라 휘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578 쓰는 분입니다. 오늘 7년간 다닌 회사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첫 직장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라디오 들으며 마음 다스리면서 늘 출근했는데 애정, 미운정 많이 들어서 후련 섭섭합니다. 다음 직장 출근길도 출발 FM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잘 부탁해요. 0578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 애정어리 눈길로 안녕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0578 쓰는 분의 마음도 조금 편하실 테니까요. 0578 쓰는 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아닌가요? 아이, 안 되겠다. 솔직히 예. 딱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죠. 회사도 0578 쓰는 분도 다 같이 건승하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5번입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저희가 왜 이 곡 들려드리는지 알죠? 체코. 대한민국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KBS ETV를 통해서 지금 예 켜시면 예 KBS ETV에서 지금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이 곡과 함께 출발 FM과 함께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기술 이재영, 김학석,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대표팀도 당신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누군가 6월의 빛깔은 보라색이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6월이 1년 중에 라벤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랏빛, 거기에 은은한 향기까지 풍기는 라벤더, 눈으로 봐도 즐겁고 코로 만나는 행복감도 주는 꽃이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라벤더 축제 열리는 거 혹시 아세요? 이맘때쯤 고성, 동해, 정읍 이런 곳에서 라벤더 축제가 있대요. 라벤더 꽃말이요, 침묵 또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라는데, 침묵의 평안함 또 기다림에 잘 어울리는 꽃, 라벤더와 함께 요맘때만 누릴 수 있는 나들이가 고파지는 금요일 아침이네요. 6월 10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